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게으른 쪽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 없어지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스는요,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싹트기 전에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했다고요. 신기하게도 조용히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고마운 사람들이 줄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마운 사람 떠올리고 또 그와 연관된 고마운 사람들 하나 둘 헤아려 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꼭 잡는 일이겠죠?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로 모닝 브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3일 POP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제안했던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방법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늘 말없이 수고하지만 생색내지 않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왜 연락 안 했어? 라기보단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지인들과 친구들, 멀리서도 기도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있으시죠. 또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친지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이 기도에 빚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 가정과 일상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원에이 싱어즈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집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주리고 목이 말랐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파이디온 선교회 그 은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듬뿍 누리는 복된 날 되십시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주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수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적응하느라고 우리 자녀들이 애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많이 전해줘야 됩니다. 첫 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어서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육체는 항상 육체일 뿐이죠. 우리 생활 방식은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육체에 굴복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성숙함이 아니고 주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할 때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I want to love Jesus.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근해 바다에 있던 석유 추선이 폭발했습니다. 배에 불이 나고 2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이 있었죠. 그 생존자 한 명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타는 배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춥던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음성 들음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디 어디에서나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히, 담대히 내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계셔요. 보이시나요? 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를 씻어주려고 오고 계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 예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손을 잡으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세세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더와이즈 코리아 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가 잘 시작되고 정착되는데 지원하고 섬기는 기관인데요. 기관으로 설립되기까지 팀과 스텝으로 섬기시는 남성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오늘

늘 지적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흉보았던 것 회개합니다.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가 더 알려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런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6024님,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의 질서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딸과 사위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291님, 요즘 저희 아들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더와이즈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내 마음이 또 아프셨을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743님, 아들이 가을에 결혼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어요. 신앙 없는 자매와 결혼하는데 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아내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교회도 사회도 바르게 선다고 생각하는데, 마더와이즈에서 많은 관심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101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535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들들과 딸과 같이 듣고 계시다고요? 파더와이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5226님, 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식탁, 파더와이즈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궁금하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영상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와 파더와이즈 정보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파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예,
1: 제일 젊은 그 형제님 기억나는 분이 결혼하고 그 학기에 오셨어요. 3월 1일에 결혼하고.
0: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실까.
1: 3월 중순에 바로 오신 분이 가장 젊은 남편이셨고. 네. 지금 현재 가장 연세 드신 분은 78세 은퇴 장로님이세요. 네. 그리고 30대 형제님들 40대 50대까지 참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갈수록 60대 형제님들도 네. 오셔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분들은 예. 어떤 은혜를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예. 기대도 하실까요?
1: 저희가 이제 선물 뽑기도 하고 또 간증문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마음이셨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게 참 큰 은혜였던 것 같고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들은 우리 아들의 마음이 저랬겠구나. 그러면서 한 장로님은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미 다 장성하여 출가하고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녀에게 더 이상 아버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 오셨다가 그렇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 자녀에게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나는 아직 아버지구나 이런 도전을 많이 받고 가시는 것 같고
0: 네.
1: 40, 50, 60대 중에 아직까지 자녀를 품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실제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런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저희가 참 감사하고 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많은 위로와 그런 치유가 일어나네요.
1: 예.
0: 자, 우리 강태영 집사님.
2: 네. 네.
0: 50일 된 아들.
2: 예.
0: 파더와이즈와 또 연관이 있다고요.
2: 솔직히 아내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경이 됐었고요.
0: 네.
2: 그래서
0: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큰아들이 있으시고요.
2: 예, 예. 둘째는 저희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물과 같이 이제 아이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 애를 키울 때는 너무 오만한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고 아버지이다 보니까 제가 변화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혼까지 고민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이 좀 무너졌었고요. 어떻게 조금은 회복되는 듯 하지만 다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던 와중에 이제 아내가 파더와이즈를 신청을 넣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파더와이즈 1기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역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0: 네.
2: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내 역할까지 감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볼게.

0: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한 4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부단히 노력을 가정 내에서 했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아내는 점점 더 힘들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내가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아내분이 그거 신청하셨을 때, 아, 나안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지금 생각하시니까.
0: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 가정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둘째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1: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0: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두번 가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1: 맞아요.
0: 되지만
1: 네.
0: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너무 크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선순위 기준으로 질서를 세우면서 넌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1: 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버님들의 그런 삶의 변화들 들으면서 마더와이즈 공부하시는 그 어머니들도 되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변화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왜 파더와이즈는 없냐라고 아내분이 또 그런 필요를 느끼기도 하시고 옆에 계신 남편분이 우리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니 파더와이즈는 없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이 기관 설립이 정말 좋은 그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한 번씩 말씀 부탁드려요.
1: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그림과 계획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늘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학기 훈련을 할 때마다 더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제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좋은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신청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더와이즈는 있는데 파더와이즈는 왜 없냐는 그 교회에 이런 요청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개설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이제 설립됐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이 파더와이즈 과정이 많이 개설됐으면은 저는 좋겠고요. 또 뭐 각 교회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파더와이즈의 모양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라기는 또 다른 또 교회 스태프분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은혜들이 또 나눠지면서 정말 파더와이즈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혜환 목사님께서 설립 과정에서 또 많이 애를 쓰시다 보니까 건강하게 이 파더와이즈 코리아 대표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것 돕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3: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망설이는 아버님들이 파더와이즈를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좀 바랍니다. 사실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아빠 노릇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 부끄러움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파더와이즈에서는 이 말들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솔한 고백에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파더와이즈입니다. 제가 느꼈던 가정의 회복 그리고 기쁨을 좀 더 많은 아버님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2: 이 파더와이즈가 하나의 그냥 성경 공부? 좋은 성경 공부니까 많은 교회에 정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많은 교회에 좀 전파가 되어서 실제 그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남성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질서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정말 실제적인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예. 파더와이즈를 하길 원하시는 뭐 사역자분들이나 리더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저희 파더와이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 파더와이즈 코리아라고 치시면 되죠.
2: 예, 예. padowise.or.kr이라고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채팅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교재 구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의하실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훈련 파더와이즈 은혜 나눔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파더와이즈 성경공부 지원기관인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파더와이즈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파더와이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표준 새번역으로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많이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된 지체들과의 사귐을 격려하던 요한은 이 2장 말미에서는 당시 건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격하고 반대하던 적그리스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지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우는

교훈으로 이 2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또그 주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예수도와 함께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자세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입장에서 귀중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역사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도 같은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것이나 또 대항하는 것둘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어두운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도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길에는 거짓된 유혹이 많은 데서 더욱 깨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과정을 철로역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내가 섬기던 주님이 진리와 생명의 구세주가 아니라 위장된 거짓된 메시아라고 하면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비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참 그리스도이신가 바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에 의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요한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도 확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세기에 벌써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세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더욱 긴장해야만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 자체가 이 역사의 말미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표현의 일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을 상당히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세에 같은 표현이 미가서 4장 1절에도 나타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기록을 보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초림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마지막 때였고 재림의 때까지도 역시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도의 재림의 시기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8절을 그랬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같은 예수도를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세력들이 철학자들 간에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SNF파 같은 경우 있었던 사실을 마음에 두고 범람하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앞에서도 적어도 서너 가지 이름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른 바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했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려운 것은 분별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그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중간에 그랬는데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 들었던 경고대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난 것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확인입니다. 요한사도는 개인적인 서신인 요한 2서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7절입니다. 좋은 것이 많은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적그리스도처럼 영육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비극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19절에 했는데 앞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대칭이었다면 여기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다섯 번이나 사용되면서 나간 것과 속한다라는 또 다른 대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들은 조화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이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간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보다는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고 같은 빛과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어둠의 방법과 죄의 수단을 그대로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고 기존의 진리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재림의 때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분명한 경계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될수록 자연은 천재지변으로 혼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혼란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경성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혼란한 상황에 참된 진리를 잃고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견고히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바른 교훈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백성으로 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진리에 있음을 확신시키려고 이 글을 쓴다. 이런 말 하고 있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신앙에 관한 바른 이치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사도도 이런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영지주자들이 주장하는 건전하지 못한 종교적 이론은 절대로 진리에서 날 수 없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앎은 철학의 논리처럼 가르침이나 깊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이치에서임을 증거함으로 철학과 전혀 다른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이러한 신앙적 교훈을 쓰는 것 자체가 저들이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인데 여기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비슷한 표현이 보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시편 78편 41절이나 이사야 1장 4절 표현하지만 구속의 완성 후에 베드로 사도가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사도행전 2장 27절 하반절의 표현 속에서 예수도를 의미하는 표현도 더러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이시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차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도 요한복음에서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했다면 16장 7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심으로써 역시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20대 중반인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깊은 영적 경지에 다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표현대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 성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그러죠.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거듭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임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 자신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하반 표현은 철학적으로 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이질 않고 영적으로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직관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심으로 안다고 하는 에이도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또 영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증거도 지혜의 성령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21절인데요. 앞구절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교훈을 썼고 어떤 거짓이든지 참된 진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역시 요한의 가르침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이 전반대로 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서로의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썼다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은 이미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 아닌 이상 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소통의 장애가 없을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알고 같은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이치에도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통의 중심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같은 가치관과 소통의 장애가 없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1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이미 빛과 어둠의 성격을 분명히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짓과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 속일 수 있고 또 거짓으로 안심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팎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어둠의 산물인 거짓은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공간복음에서도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을 진리를 증거하거나 사는데 거짓은 절대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어떤 것도 거짓, 즉 어둠으로부터 오고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확신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에도 이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고 진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2절, 23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1절 하반절에 했기 때문에 말했던 거짓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역사 속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2절인데 이러한 이치를 뒤에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성령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차이가 있다면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다가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우리 주님의 구속 역사가 빌라도를 비롯한 당시에 로마 관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예수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를 같은 사람들을 지적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한 겁니다. 이 요한서신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 요한일서 오늘 18절, 22절 그리고 뒤에 4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여러분 안티하면 잘 알겠습니다만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나타남을 예언합니다. 여기는 푸시도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요한일서하고 쓰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특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에 해서 재림 때의 거짓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3절인데 바로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셨죠. 예수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는 절대로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모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게 없으되 23절 상반절인데 그냥 있고 없다는 의미보다는 없으되라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말에다가 부정을 붙였어요. 우대 에케이라는 글씨인데 요한 2서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같은 말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없애라는 말 부정입니다만은 가지다라는 말과 모시다라는 말로 예, 좀 더 우리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한 것처럼 예수들을 주로 시인하는 데서 라는 사실에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되는 중요한 원리를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23절에 나를 위해 희생으로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도의 구속이 주님의 독단적인 행동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시행하신 역사 속에 귀중한 구원을 위한 역사였음을 부정해 버린다면 바로 장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3절 하반절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을 자신 속에 이루는 것이라는 데서 구세주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 시인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부인과 시

0: 표현의 차이지만 원문에는 가지는 또는 가지지 못하는, 모시는 모시지 못하는 이런 간격을 결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혼 속에 연결되는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의 1세기 말에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그들은 처음에는 같은 공동체 속에 있던 사람들로 빠져나간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 믿음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부음 받고 모든 신앙적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경계로서 이 교훈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때나 이때나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가장 두려운 거짓말은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와 꽃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구세주를 보내신 아버지마저 부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진리를 함께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감격을 성령과 더불어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 6회, 3회, 통회, 3회를 드리는 정잘회 인사드립니다. 모여라 모여! 갑자기 모임을 주관하는 회장의 모습인데요. 모여야 돼요, 진짜로. 추석 되니까 모여. 모여서 다 함께 쉼표 듣고, 고향길 가면서 쉼표 듣고, 음식 준비하면서 쉼표 듣고, 이래저래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눈물 나. 우리 모두 깊은 곳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길 소망하며 경산중앙교회의 외친의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영양제에 관심이 1도 없던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영양제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쌩쌩했기 때문에 필요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애 둘 낳고 바쁘게 살면서 케어하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먹고 있습니다. 뭐 거의 비타민 A부터 Z까지 먹는 것 같고 그것만 먹겠습니까? 오메가3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어요. 덕분에 아침부터 목구멍 확장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살이도 모든 것이 쌩쌩하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면 주님을 찾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있으면 안 보면 되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다면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부여잡지요. 그래서 제가 부여지역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영의 종합 영양제가 되시는 주님을 부여잡으며 사단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찬양 보냅니다.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0: 갱신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이었습니다. 맨날 보험이 갱신됐다는 용지가 날라왔을 때
1: 아, 또 보험료가 올랐네.
0: 오해했던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때가 되면 갱신이 되는 보험 체제를 보면서 내 신앙도 계속 갱신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주기가 아니라 매일 갱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보세요, 보세요. 매일 갱신 맞죠?

계속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자리, 줄여서 제자리, 이런 제자리로 매일 갱신되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 보내요. 마커스의 매일 주와 함께, AJ 워십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아침에 새롭게 추롬의 주 예수의 은혜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내 귀가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글쎄,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될까? 작은 편인가? 큰 편인가? 뭐 보통인 것 같아. 이런 속 시원하지 않은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세상의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 되거나 자기 생각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잡기가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산다, 잘한다, 예쁘다, 멋지다 등등 상위 1%에 맞춰 산다면 행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지.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 반석 위에 든든히 서셔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승리하시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주의의 말씀 듣고서 나무에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서울 챔버 싱어즈의 주의의 말씀 받은 그날,

0: 손맛의 장인 저희 엄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먹은 우리 딸이 맛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1: 이게
2: 네
1: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좋고 미역도 먹기에 딱 좋고 고기도 씻기가 좋고
2: 씻기가 좋고
1: 저 간이 여름으로 많이 잘 됐어요.
2: 여름으로
0: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모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명절도 여러모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

되시라 하라. 아멘.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늘은 고난 중 내 삶에 세워주신 기념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1504번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가긴 하지만 그리 살지 못하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길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초찬양 기대 투 미니스트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김대환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해드리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나무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명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말이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줄 거라 말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황량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기념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워주실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곁에도 때로는 인간 고슴도치들이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서 다가갔다가는 상처받을까 좀 망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가시돋친 그 모습 안에도 이해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이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보다는 이해를, 거리두기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먼저 건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너머의 마음까지 품어주는 시간,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 송정미의 사랑의 지경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좋은 모습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가시까지도 품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를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외면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정성실 앨범 중에 주님의 마음을, 또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세 곡 함께 듣고 옵니다.

섭리하심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실패자인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여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안전한 배 안에만 앉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실패자가 아닐까? 주님께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누군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문에 끼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자인가? 아니면 문이 좁다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실패자인가? 후자가 아닌가? 전자와 같은 실패는 건강한 실패요. 살리는 실패다.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넘어진 자들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실패일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이고 실패자인지는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다. 생명의 길을 걷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그가 실패했고 좌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또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세 곡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나눈 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향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당장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인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누구의 손을 붙드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오늘의 실패

끝까지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We Love의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세 곡 함께 듣고 오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 워십의 내게 심으신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기 세우나니 청초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일찍이 포운 정몽주 선생님의 모친께서 간신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에 뛰어드는 아들을 염려하여 지은 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시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자리에 관하여서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잘못을 범할 확률이 100%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도박판에 가면 자기도 도박을 하게 되고 술판에 가면 자기도 술 주전뱅이가 됩니다. 깡패들이 노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깡패가 되고 불평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음란한 자리에 가면 자기도 음란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아닌지,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자리에서 살고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물들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창문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축복의 사람 들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의인은 의인의 자리가 있고 악인은 악인의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살아야 할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리에 있으면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선한 자리에 있으면 선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노예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죠.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0살 때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에 노예선의 소유주가 되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러한 뉴턴이 1748년 5월 10일 폭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뉴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죠. 그리고는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 후에 깨달음을 얻게 돼서 노예선의 선장직을 떠나 목회자가 됩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과 반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로 자신의 인생 역전의 비결을 오늘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Amazing Grace 찬송은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 영어 음반 수잔 보일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복받은 사람은 자리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자,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 자는 행동으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로 가면 종착역은 유황불이 붙는 지옥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죄인은 마귀의 지식대로 삽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세상에서의 죄의 짐만큼이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곳도 없다. 당신은 그러한 괴로움을 참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라. 그리하면 당신이 만나게 될지도 모를 괴로움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쉽사리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궁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는 물론 풍성한 위로와 성령님의 충만까지의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박사님이 작곡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히즈윌의 돌아가는 길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신 527장 어서 돌아오호 이 찬송에 사연이 있습니다. 시골에 홀 어머니를 홀로 두고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후에는 자신이 불효한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새벽이 다가오는 깊은 밤인데도 대문이 열려 있고 방에는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보니 방문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편히 눕지도 않으시고 앉은 채로 피곤하여 졸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달려가서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디찬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근처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산짐승도 많고 위험한데 어찌 대문을 잠그시지도 않고 방문도 걸지 않으셨으며 호롱불은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앉아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집을 나간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너를 기다렸단다. 혹 내가 집에 돌아왔다가 문이 닫혔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문을 열어달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면 어쩌나. 또 혹시 돌아오긴 했어도 내가 불을 끄고 자고 있다면 날 깨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갈까 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위의 내용을 생각하며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돈으로 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학수고대함에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 끌어안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혹 죄인의 길에 있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국립합창단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의 음성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의 문제라 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오만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다윗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생각이 제일인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하며 자기의 주장대로 남을 비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주리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끝으로 띄워드리는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음성으로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은 오직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평강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람결이 제법 서늘하죠. 옷깃을 여미기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과일이며 곡식들은 살찐 햇볕과 풍성한 바람을 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보양식으로 제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고 천방지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겠죠. 지난 여름은 참 소란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사뭇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계절을 건넜기에 오늘 이래도 청량하기만 한 바람을 안 씁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강찬의 노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배우고 또 잘하기에 힘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키워간다면 말썽꾸러기 촉법소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라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대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 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289님 오늘 첫 사연이에요. 심전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워십 에이플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 네, 3289님. 아, 제가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기쁨이요, 평안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웃음이 난 이유는요, 이 사연의 그 문체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심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언제부턴가 좀 사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매주 듣다시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행할 바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자주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 성수라는 말,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자주 그렇게 듣게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제 주셨는데, 더 워십 에이블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 에이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에이블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블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이다 이러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에이블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네, 이런 호칭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부르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 짧은 사연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붙여주셨는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신청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3289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더 워십 에이블 찬양으로 듣습니다.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9507님 사연이에요.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거리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네요. 목사님 찬양 신청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주세요. 9507님. 아니, 앞서의 그 사연과 어쩜 이렇게 닮아있나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 아, 그래요.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고 그냥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한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초가을부터 가을을 느끼고 있다면, 네,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뭐 낙엽이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는지, 그냥 내 앞길만, 그냥 가기 급급하다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새삼스럽게 너무 이 사연이 마음이 많이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네, 마음을 또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찬양을 또 신청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참 주일 성수에 대한 말들 요새 자주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도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40년 가깝네요, 이제.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타 둘러매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띄워드릴게요. 9507님 시청곡 함께 듣죠.

0: 네, 950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즈의 나의 마음이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1: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가 오는 9월 30일 열립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찾는 2026 장애인 먼저 실천상 후보자 접수도 진행됩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온 사람과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실천을 찾아내고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눈다는 데에

0: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 저는 오다인이었습니다.
1: 가을은 살갑습니다. 아늘하죠. 평안한 전경을 스스로 빚어내는 가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해맑은 햇살이 연신 평화의 노래를 읊조리는 듯합니다. 또 뽀송한 흰 구름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인 양 그리고 또 그립니다. 참 상쾌하고 감사한 주말이네요. 지선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힘센 무더운 여름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볼까요?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친구들, 좋은 가을 날씨에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올래?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새소식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소개해 줄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기 전에 이야기한 새소식반의 주제가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았나요? 찬양에서 새소식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맞아요. 새소식반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새소식반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말씀과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임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이라고 찬양했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아 친구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구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새소식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새소식반에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참고하세요.

참석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찬양, 감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사랑이 뿜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미 새소식반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사랑이 뿜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옹기장이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나의 작은 손, 발, 입, 반짝이는 눈동자는 아빠와 엄마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로 인해 우리 집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아니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거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말이지. 내가 얼마나 땅

0: 길을 고르고 곡식과 채소가 자라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키운 이 멋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1: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인처럼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칭찬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듣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셨나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0: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1: 네가 화를 내면 어찌됨이냐?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0: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의 분냄, 시기,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알려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마음에 분내고 시기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이

0: 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겸손하게 살피세요.
1: 그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고쳐야겠어.
0: 다음엔 더 잘 준비할 거야.
1: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해볼 거야.
0: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친구를 칭찬하세요. 축하해주세요.
2: 우와, 넌 멋져.
3: 어머나, 참 잘했다.
1: 대단한데?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이번 주 화를 멈추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배운 말을 사용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분노, 시기, 질투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배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이기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거룩 구하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분내고 시기와 질투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냄, 시기, 질투가 자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의 쑥쑥 자라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0: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1: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0: 네. 네.
2: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0: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2: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1: 네 목사님.
2: 그런데 그때 직업이
1: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2: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1: 네, 맞습니다.
2: 예. 그 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1: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2: 아니 그런데
1: 드는 남자가.
2: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1: 네.
2: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1: 맞습니다.
2: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1: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2: 돈 잘 버는 남자.
1: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2: 믿음만 좋으면 된다.
1: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1: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1: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해야 되겠다.
2: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1: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2: 아니, 하면
1: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 우리 미스 키멀 만났을 때
0: 네.
2: 첫눈에 들었어요?
0: 저는 홀딱 반했죠.
3: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3: 그러셨군요.
0: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3: 에이 그거 아니, 아니었죠.
2: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네. 주례를 했어요. 미국서.
0: 네. 네.
2: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0: 네. 네?
2: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1: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2: 아니 왜?
1: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2: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1: 네 전혀 목소리
2: 대상이
1: 외모,
2: 결혼의 대상이
1: 뭐 직업
2: 안 되고
1: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2: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1: 네.
2: 그러면 인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1: 저는 또 모든 부부들이
2: 자기가
1: 다,
2: 원하는 네. 이런 방향으로
1: 네.
2: 100% 안 가는 것도
1: 맞아요.
2: 있고.
1: 네, 맞습니다.
2: 돈은 많이.

0: 보러 온다, 안 보러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 사랑하고, 듬직하고,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한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0: 그
1: 돼서
0: 말씀은
1: 한달
0: 뭔데요?
1: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0: 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남자면 되겠다.
2: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1: 네,
2: 많은
1: 맞습니다.
2: 미혼 분들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1: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0: 근데
1: 제가
0: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며?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하지?
1: 용감한
2: 그 시절에
0: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1: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다할수
0: 그런데 그런
1: 있었죠.
0: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아,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0: 저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0: 내가 알기는 저 예술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1: 많이 있었습니다,
0: 많이?
1: 목사님.
0: 어떤 면에서?
1: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잘 수가 있고 또 어떤
0: 아니,
1: 걸 먹어도
0: 빌리 그램
1: 상관이 없고
0: 목사님이
1: 그렇게.
0: 한국에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하고 이제 기도할 때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안 넣고.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달 부흥회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또 그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다 예민하다. 식사도, 옷도,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1: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0: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1: 근데 내가 이제
0: 같아요.
1: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0: 네.
1: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0: 네.
1: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0: 네.
1: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0: 네.
1: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예?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1: 이렇게 사는 동안에
0: 네, 항상
1: 이제
0: 기도할
1: 남편이 어느
0: 때.
1: 정도 바뀌니까,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이럴 때볼것 같으면은,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
2: 그리고 또
0: 정말
2: 아까도
0: 행복합니다.
2: 말씀하셨지만, 그 김상환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희진 집사님이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1: 너무 그러면 또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반주자도 없고 어떤 때는.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만 명이 모인 것처럼
0: 맞아요.
1: 힘을 다해서 노력으로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1: 그런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도방에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2: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됐네요.

0: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아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0: 네.
1: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0: 네.
1: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네.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2: 아.
1: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2: 네.
1: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네?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네.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2: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1: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가지고
2: 네, 맞습니다.
1: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2: 네.
1: 아내 우회하고
2: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네. 아 남편이 변했다.
2: 네.
1: 난 또 받아줘야지.
2: 네.
1: 그렇죠?
2: 네.
1: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2: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아,
1: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다니더라.
2: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네.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3: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0: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요렇게 토마토랑 요런 거 먹고 있거든요.
1: 식단을 열심히
0: 네,
1: 하는군요.
0: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3: 네.
2: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3: 네.
2: 예배 장소가.
3: 네.
2: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3: 네.
2: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한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3: 그래서 제가 대한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부인은 비행기 탔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0: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
3: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2: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거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0: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0: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2: 아니, 이제
0: 네, 더
2: 몇
0: 잘해야
2: 년을
0: 되겠다
2: 승무원
0: 이렇게.
2: 노릇했어요?
0: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0: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2: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0: 네, 그때도 기도

0: 하면서 몇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것 같다 싶을 때 이제
1: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0: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어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2: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0: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 아멘.
0: 그 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2: 교수님 어떤 기도
3: 저는
2: 제목 있으세요?
3: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2: 아멘.
1: 사실 두분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그래서 두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re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정적 속에서도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는 누군가의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곤 합니다. 특히 칠흑 같은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이자 소망의 줄기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1996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극동방송에 전달된 최초의 편지 이야기와 함께 붉은 장벽 너머로 소망을 전해온 대북방송 선교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개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1996년 3월 14일의 일입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빨간 체크 무늬 넥타이를 맨 목회자 한 분이 제주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방송 제주지사였는데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오늘이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황영일 장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갱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목사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세아 방송을 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가 오다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탈북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온 일은 간간이 있어 북한에서 아세아 방송과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서 직접 편지가 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편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온누리교회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하교인 중 한 분이 아세아 방송 한경은 아나운서에게 전해달라며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하용조 목사님이 제주에 내려오시면서 아세아 방송으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은 언하언서께 문안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동해 격려가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방송으로 들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자신들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함을 슬프게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후과가 두려워 그만두곤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 지금은 불과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가 생겨나고 나아가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해준 재미동포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들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편지를 보내준 성도가 살던 지역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 어머니가 사역했던 곳은 S지역의 타가소, H지역과 W지역의 국수공장, 그리고 P지역의 국수공장 등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온 성도님 역시 이 네 곳 중 한 곳에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7년 다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중요성을 북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까지 전달되고 북한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더군요. 제주 극동방송은 참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우리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의 이 같은 증언은 제주 극동방송 홍보 영상에 오래도록 활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극동방송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공직자나 재미동포들로부터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1996년에 신설돼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남북한 현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를 초청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가을 개편 전까지 30분 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코너로 운영됐고 2015년 4월 봄 개편 시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가장 오랫동안 수고한 분은 독일통일문제연구소 박상봉 소장이었는데요. 박 소장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14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일대한민국이 신설되면서 극동방송 전지사 생방송으로 대북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되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통해 머지않아 북한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방송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지내셨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용받은 하루를 보낸 것이죠.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고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The Prayer, 주식으로 번가 샬롯 처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유와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정결한 마음과 입술에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에 빛을 잃고 어머니마저 여인 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 대신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졌습니다. 훗날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올라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그 장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연약함과 한계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무는 가장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에 갇히지 않고 그 약함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강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죠.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말씀 찬양 나누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옥 같은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사랑 가득 품고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성가곡 함께 할게요. 계산교회 시온성가대가 부르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두 번째 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입니다. Forever Love, 내가 천사의 말 한대도. 함께 듣고 올게요.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리고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찰싹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공은 상쾌하게 튀어올라 더 높이 날아가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회복탄력성 역경지수라고 말하는데요. 폴 스톨츠는 그에 저서 위기대처능력 AQ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관계지수 NQ만으로는 승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역경지수 AQ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속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뱃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직장일이

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근심 어린 수고의 떡을 먹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쳐버릴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일하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일과 사역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수고하는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하고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힘을 말이지요.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신학자이기도 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강해졌고,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주는 고통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옷 입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중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이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은 보자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담아주십니다.

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라고요. 연장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인데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대현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찌르시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삶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다가 고통과 질병,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수록 예수님은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때로는 물질로 찌르고 질병으로 찌르고 모든 어려움으로 찌르시며 되돌리려 하신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찌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찌르심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His garden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디온 성교회의 그 사랑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강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스의 영어 아카펠라 찬송 이어집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삶에서 고난과 질병, 고통을 겪을 때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받치며

생각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마커스 워십의 사랑의 열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뵙게 됐어요.
2: 네.
1: 교수님.
2: 너무 좋습니다.
1: 네. 예,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요.
2: 네네.
1: 네, 뭔가 하늘도 많이 높아지고
2: 네. 네,
1: 그런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2: 네.
1: 한 주 좀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요?
2: 정말 산들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싶은 그런
1: 맞아요.
2: 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오늘 제가 잡은 주제도 요즘 제가 구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건물 틈으로 보이는 구름,
1: 네.
2: 운전하면서 이 백미러로 보이는 구름,
1: 예쁘죠.
2: 그리고 노을이 질 때 나무 틈 사이에 걸려있는 구름까지 통통한 구름에서부터 무언가 내가 만들고 싶은 형상의 그런 모양들의 구름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이 계절이 아니면
1: 네.
2: 누리지 못할 구름과의 맞아요. 만남을 네. 만끽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보는 건 하늘인가요 구름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2: 네. 네. 보통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식의 의미로 쓸 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1: 네.
2: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구름이 유독 예뻐 보이는 것은 배경에 하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
1: 네.
2: 아침에도 보면서
1: 네.
2: 만약에 저 하늘색이 없는데 하얀 구름들이 동동 떠 있어. 아, 감동이 없어요.
1: 아, 그러네요.
2: 반드시 하늘이 있어야 하고요. 그 틈에 그 하얀 뭉게 구름들이 떠다니는 그 속도를 볼 때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자태를 볼 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여러분께
1: 아멘.
2: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구름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둘 다를 조화롭게 나누고 계실까요?를 생각하면서
1: 네.
2: 첫 번째 찬송곡으로도 참 아름다워라
1: 아멘.
2: 준비했습니다.
1: 네. 이 찬송가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도 처음인데요.
2: 네.
1: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 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죠.

0: 소프라노 한경미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클래식 곡을 함께 이어갈 텐데 네. 어떤 곡으로 함께 할까요?
1: 가을에는 듣고 싶은 작곡가들이 어쩌면 마음에 조금씩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 슈만을 함께 나눠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의에서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도대체 제목 이렇게 꼭 어려워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외국 분들 이름 굉장히 긴 게 많잖아요. 네. 그냥 다르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플레임으로 들려드리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D 마이너 1악장 빠르기 말까지 들어가면 뭔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그냥 호라고 생각하시고 부제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핵심이 되어지는 콘체르토 3번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네.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목에서 보자마자 겁을 먹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진 씨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연주를 선호하는데 조성진 씨는 아직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으시죠? 젊은 세대죠. 네. 그런데 깊이가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늘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손끝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본인의 내면의 것을 끌어내어서 손끝에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보다는 그 음색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해주는 연주자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 곡을 저는 여러분께 하늘 더하기 구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 구름은 피아니스트, 솔리스트이고요. 하늘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와 함께 배경을 쫙 깔아주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유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지 확인해보시는 시간 되실 겁니다.
0: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가을 되면 생각나는 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함께 네. 듣고 오셨습니다. 와, 연주가 정말 아름답네요.
1: 그렇죠. 작곡가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항상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접할 때면 광활한 대지, 눈 내리는 숲,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네. 그냥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 마음이 무언가 좁아져 있을 때 이 음악을 틀어주면 내 마음이 자동으로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느낌을 전해드려 보고요. 오케스트라가 선율을 연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중간쯤에 가면 우리 피아니스트가 내가 반주자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주가 되어지는 것에 귀를 쏟기 마련인데 저는 이 연주에서는 양쪽이 참 대등하게 잘 들린다. 내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 발걸음조차도 내가 주요 선율이 아니니까 나 여기 그냥 조금 흘러갈게요가 아니라 정말 나도 곳곳에 빈틈없이 꽉꽉 채울게요라는 그런 느낌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네. 세 번째 들려드릴 곡도 같은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주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지금 1악장의 초입을 들려드렸고 1악장의 포함되어 있는 카덴자라는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덴자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으로 치면 요하임의 카덴자를 쓰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카덴자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현대적으로 다르게 쓰신 분의 것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카덴자가 정의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그 조성에 맞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덴자라는 부분을 연주할 때는 뒤에 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내 기량을 마음껏. 그런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별처럼 연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도도솔솔 랄라솔만 들려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1: 정말 화음도 뛰어다녀야 되고요. 리듬도 정말 어렵게 꼬아줘야 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곳인데 요즘에는 정해져 있는 것들을 연주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반주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완벽한 구름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통통한 구름을 보여드리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날카로운 정말 제트기가 지나간 듯한 꼬리 같은 구름을 보여드립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여러분께 3분가량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없이 다른 연주자들 없이 혼자서 건반을 3분의 시간을 감당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는 심장이 거의 이제 내려앉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는 사성을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0: 네.
1: 더군다나 어렵겠죠. 그래서 더 마구마구 다 채우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오늘은 이 구름 조금 해가 질 때예요. 해가 뜰 때예요를 우리 조성진 씨께서 마음껏 보여주시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빼고 구름만 들어도 어떤 매력이 있는가 마음껏 즐기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0: 네, 함께도 이 같은 곡이지만 카덴자 부분을 또 함께 듣고 네. 오셨는데 와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요.
1: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라흐마니노프는 본인이 기량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손가락은 정말 길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부분들로 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연주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글귀가 남아있는 걸 보면 본인도 네.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기량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요. 네. 너무 잘들 흡수를 하시고 그중에서도 저는 정말 끝을 알고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카덴차가 아닌가 더는 고조될 수 없는 그런 감정선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케스트라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누군가들과 함께 할 때도 내가 빈틈없이 채워주다가 이제 나만의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다가 다시금 무대에 올라온 내 동역자들을 보면서 함께 마무리를 해나가는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어야 할까요? 하늘이어야 할까요? 아마 때로는 구름이어야 하고 때로는 하늘이어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께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곡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엄마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빠 생각도 하실 테고요. 뭔가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구절들을 담고 있는 가곡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라흐마니노프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에 대해서는 네, 따로 네,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들 없이 한번 각자 느껴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리움을 담고 있는 곡 네, 네. 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0: 네, 바람이 머무는 날 들으면서 뭔가 살짝 울컥하게 되는 그런 네. 것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중간 부분에서 허밍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바람의 필이라고 직역이 되어지고요. 오보의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기로 다 들어보아도 사람의 음성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보의 음색도 너무나 좋지만 사람의 음성이 좀 더 바람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느낌에서 어머니 그리고 삶의 흐름 아니면 내가 흘러가야 할 방향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가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여러분 평화로운 풍경들을 마음껏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평화로운 구간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하은 PD님은 그걸 충실하게 그 부분을 누리고 계신가요?
0: 사실 처음에는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편안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1: 맞아요.
0: 같기도 하고.
1: 근데 네.
0: 요즘에는 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네.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저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은 PD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살짝 불안한 거예요. 왜 괜찮지?
0: 네.
1: 지금을 누리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불안을 미리 예상하고 상상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느라고
0: 네.
1: 지금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는 것과 지금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도로

0: 앞으로의 그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는 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전해드려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나름의 순종이 아닌가. 아, 네. 주신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가 딱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늘과 구름을 보실 때 내가 이 양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잘 해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을날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마침 곧 또 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네. 그 명절에도 여러분들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짧은 글귀를 봤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감사 하나가 오늘의 끝을 은혜로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 오늘의 시작을 감사보다는 근심으로 혹은 불평으로 시작하셨다면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작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감사.

네, 계신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이 울려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 편지 오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될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959님, 퇴근길에 신호대기가 길어 문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도현님의 샬롬 들으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릴 듯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샬롬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3039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신청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복된 고백을 나눠주셨는데요. 아, 주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아, 신청하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샬롬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9541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극동방송과 동행할 수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됐어요. 일터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신청하셨어요. 아, 극동방송이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메시지에 저도 기쁘고 힘이 납니다. 더욱 힘주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아, 잠시 후에 신청하신 찬양도 들려드릴게요. 2401님, 건설 현장 일 마치고 퇴근 중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더운 여름이 지나서 일하시기 조금은 수월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주님이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8177님, 아파서 골골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보려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주말 동안 잘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운동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아, 신청하신 찬양 전해드릴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5676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강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7305님 이사와서 듣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새로운 터전에도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nd a man from Bethlehem in Judah, together with his wife and two sons,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Ruth chapter 1, verse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손님도 만나고 행사도 있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에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가는 교통편이나 선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설레이시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차편으로 귀성, 귀경을 하신다면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특히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게임, 역사 체험,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리게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홈커밍 대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날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세요. 운동장이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Holy, Holy, Holy. 우리말 제목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를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룻기 소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The Book of Ruth is a beautiful story.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events in it. It는 룻기가 되겠고 이 룻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happened over 3,000 years ago. 3,000년이 넘게 지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들이 다 3,000년 전 이상 된 사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it is about ordinary people.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다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This story can help us today.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This story is about an ordinary family.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Whose members,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suffered many losses. 많은 상실감을 경험한 참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God went on looking after them.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Then he gave them. 여기서는 he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new gifts,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to make them glad,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We do not know who wrote Ruth. 글쎄요, 이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Perhaps it was a familiar story that a scribe wrote down after King David's birth. 글쎄, 이런 설이 있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어떤 한 글 쓰는 사람이 이 참 익숙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In chapters 4 verses 18 through 22 룻기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there's a list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Who were born into Ruth's family. 룻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This includes King David. 다윗 왕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He was a very great king.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An ancestor of Jesus.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uring the time of the judges, 사사 시대 동안에 an Israelite family moved from Bethlehem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because of a fame.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이주를 했는데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왼편에 있습니다. To the foreign country of Moab.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 모압은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수도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오른쪽에 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에 이 세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왜 이사를 가야만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a famine.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The boys grew up. 이 가족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성장을 했습니다. Married Moabite women.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Then the boys and their father died.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습니다. Naomi. 여기서 나오미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The mother of the family. 이 가족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Decided to return to Bethlehem because she had heard that the famine was over.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게 노라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왜냐하면 because she had heard 들었어요. 여기서 she가 나오미입니다. That the famine was over.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Both of Naomi's daughter-in-laws offered to come with her. 아들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가겠다고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But Naomi told them to stay in Moab. 여기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them은 두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들한테 to stay in Moab. 너희들은 모압에서 그냥 있어라, 살아라. And find new husbands. 그리고 니네 신랑들도 죽었으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Orpah, 이 며느리 중에 하나예요. Did as Naomi suggested. 나오미,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오르파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But Ruth, 하지만 루스는 insisted on moving home with Naomi.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들어가게 노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And adopting her people and her God.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적응하고 하나님도 믿고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Naomi and Ruth returned to Bethlehem together. 그래서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lived together.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When Naomi returned,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she changed her name.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To Mara. Mara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she had lost everything by leaving Bethlehem. 참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And had returned with only herself and her daughter-in-law.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하고 며느리하고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누구랑 떠났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었죠. 기근을 피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Guy Penrod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finish studying the book of Judges. 우리 사사기 책을 참 공부했는데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And start the book of Ruth today. 그리고 오늘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t you cared enough about the actions of women to include them in the Holy Scriptures. 이 여인들의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take care of your people.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Thank you for giving Ruth to Naomi. 룻을 나오미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So that she still had some family left to bring back to Bethlehem. 그래서 참 가족이 된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story of your providence.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help us to learn to honor our elders. 우리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The way that Ruth honored Naomi. 루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것처럼.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elders to honor.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오늘은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럼 먼저 말론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메일란. 한 번 더요. 메일란. 말론을 메일란 이렇게 발음하시고 기련은 킬리안, 킬리안, 메일란, 킬리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week we will continue the story of Ruth. 네, 다음 주에도 루스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Happy 추석, everybody.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속삭이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과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모본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혜영, 김진아가 불러준 예수답게 하소서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클래식 화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들으시고요. 이어서 옹기장의 오 이기쁨 외 찬송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여령님의 먹다, 듣다, 걷다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막 지역에서 목마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말세란 아무리 빵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형벌이 임하는 때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속에 어느 때보다 잔혹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빵은 죽는 빵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빵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빵,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로써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또 잠깐의 갈증을 달래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째 직접 삼키는 시청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건네는 빵이 적어도 빈곤과 목마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이고 악이 무엇이며 슬픔이 뭔지 아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탈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는 기독교 복지는 예수님이 건의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합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여령님.

나무인의 음성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려드렸습니다. 여진인 찬양 호산나 싱어즈가 불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즘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자주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늘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웨이홈의 나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 기향 목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유, 자유의 근간은 진리,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도와주도 말고 감아주도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첨부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빼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 하나님 말씀 그 자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이 세상의 삶에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단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영대가 부릅니다. 재즈 맡은 우리 구주.

0: 예수 품에서 참된 이로 받겠네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귀한 우리 목사 나오신다. 예장 합신 2대 2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영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방송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강원도까지 오셨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족분들에 대해 소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우리 제 가족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둘이 있고요.
0: 네.
1: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제 교회는 천안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이고요.
0: 네.
1: 이제 설립된 지 한 29년째 돼가는 교회입니다.
0: 네.
1: 교회의 특성은 제가 이단 사역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교회의 굉장히 큰 비중이 이단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0: 네.
1: 일단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 사역을 하려고 했던 교회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었는데 개척 때에는 바른 신학 또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교회를 우리 합신의 그 정신 따라서 그러한 좋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랬었는데 그러한 맥락 속에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도 덩달아서 같이 이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냥 인도하심 속에 되지 않았을까
0: 그러면
1: 싶습니다.
0: 뭐 목사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이제 설립할 때에 뭐 이단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 필요성을 이제 설파하게 된 거죠.
1: 이단에 대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른 신앙 이것을 좀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0: 네네네.
1: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저도 좀 이단 사역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겉면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죠.
0: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지가 이제 29년 차 되셨는데 교회가 천안에 있죠.
1: 네, 그렇죠.
0: 그럼 목사님께서 이제 예장 합신 2대 2위원장으로

0: 숨기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1: 이단의 심각성은 우선은 이제 이단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한국교회 이단 현황이 어떤지, 따라서 앞으로 그 이단들에 의한 피해 예상이 어떤지를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선은 피해라는 것이, 이단의 피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극한된 게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도 있고 또 사회적인 피해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 큰 피해가 있고
0: 그렇죠.
1: 가정에 피해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졌을 때 가정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이단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대한민국의 이단 집단이라고 이렇게 소개된 집단들의 수가 한 200개 정도 되고
0: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략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어느 데이터를 보면 한 50만이다 이렇게 말한 데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한 150만 이상은 될 거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150만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한 150만이 그렇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0: 그렇죠.
1: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두 번째는 교회의 피해가 있는데 이단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성도를 빼가는 수순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통째로 어지럽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혼선과 갈등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죠.
0: 네네네.
1: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피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0: 네네네.
1: 지금 현재 한국교회 이단들의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0: 네네네.
1: 한국교회는 이단들도 대략 한 2.5세대나 3세대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0: 어허.
1: 이렇게 보면 되는데 2.5세대, 2세대, 2.5세대 정도 되는 주요 이단 집단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죠.
0: 네네네.
1: 예를 들자면 교주가 노세했든지 혹은 교주가 감옥에 갔든지 혹은 죽었든지 혹은 그 한농 복구의 박명호 같은 사람은 매스컴에 예, 아주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명석 JMS 집단의 정명수 또 은혜로교회 신옥주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하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한국의 2 내지 2.5세대의 그 이단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0: 네네.
1: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단의 쇠락이 곧 이단의 그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0: 그렇죠. 네네.
1: 오히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신이 장막성전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장막성전에서 나온 것이 신천지인데 장막성전보다는 신천지가 규모가 크고
0: 그렇죠.
1: 또 한국의 그 입힌 피해가 너무 지대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거 생각할 때 이단들의 세력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우리 있었던 상황들을 좀 반면 거울 삼아서 대처를 잘하면 충분히 더 많이 더 약화시킬 수 있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제 신천지 같은 집단이
0: 만들어질
1: 수 있겠죠.
0: 그렇죠. 감성해질 수 없죠.
1: 그렇죠.
0: 습관되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처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 그럼 이제 앞으로 예상은 어떤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좀 손에 꼽는 이단 몇 곳이 있는데 안증의 안상홍 집회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또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는
0: 그렇죠,
1: 그러한
0: 그렇죠.
1: 이단 집단이 있는데 그곳 거기는 사실은 그 장길자라는 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세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길자는 노령이지만 김주철은 아직 젊어요. 60 중반 넘었으니까.
0: 그래요?
1: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0: 대충 알겠지만 이 안중에 집단은 한국에 있는 주요 건물들, 대형 건물들이 나오면 현찰로 매입해서 활용하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엄청난 자본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고 또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근데 인력 동원이 거기서, 가능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굉장한 이미지 개선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집단인데
1: 그렇죠.
0: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훨씬 더 그 피해를 입히겠다.
1: 가늠해 볼 수 있다면.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파 같은 곳인데 구원파는 익히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많은 그 교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구원파라는 것이 구원론 갖고 존재하는 이단 집단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구원 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막상 누군가가 접근해서 네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
1: 그렇죠.
0: 그게 정립 잘 안 돼 있어서 오래된 이단 집단이지만 앞으로도 그들이 나름대로 또 많은 포교를 할 텐데 그런 영향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1: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좀 잠시 이제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드린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일명 구원받은 자의 삶의 논리, 또 삶의 현장,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주는 그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0: 맞습니다.
1: 그게 심각한 건데요. 그러면 구원파들이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의 성도들한테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단은 기생집단이거든요.
1: 그렇죠.
0: 기생집단은 집단이 생존하려면 숙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한국 기독교회는 한국교회는 이단이 많은가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질문할 때는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 그렇죠.
0: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진리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한 이단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기생충이 그 기생하려면 숙주가 주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숙주가 그런 영양분을 기생충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생충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신앙심 신앙의 열정과 열심 이건 굉장히 대단한데 막상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잘 정립되지 않고 있고 정립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잘못된 교리, 조작된 교리, 왜곡된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충분히 반증할 수 있고 받아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우리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도 그 교회의 그 교육 방향이 좀 이쪽이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1: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빚어지고시 이단들의 그런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나 잘못된 성경의 해석 때문에 오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 또 교회론이 든든해지고 구원관이 든든해지고 이렇게 동네 든든해지고 우리 인간의 존재 역할 든든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좀 약간 뭐 성령의 역사를 말씀에 풍성한 은혜보다는 어떤 은사 신비지 제가 이런 얘기도 은사는 귀신도 한다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말씀의 위로 앞에 서 있기보다는 어떤 보여

0: 커지는 현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계성의 중요함보다는 어떤 문화의 마음을 뺏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문화적인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길 이제 이단은 기생충이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면 어둠에 강하게 있는 것처럼 기성교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단이 형성된다. 뭘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그럼 한국교회가 성도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서 이런 이단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 이끌어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 합신의 이단 대책위원이기도 하지만 네네. 한국기독교 이단연구학회를 이끌고 있고 네. 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이단 감옥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예방이든 혹은 대처든 이게 왜 힘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늘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로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그 과정 중에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0: 그런
1: 거예요.
0: 그런 모티브가 없다. 그렇죠. 뒷받침이.
1: 그래서 이단을 모르고 나가서 목회하는 데 바쁜데 이단에 대해서 그 연구하거나 찾거나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교육하는 것이. 그 아마 그러한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 당연스럽게 목사님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이단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0: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 오픈멘트 잠시 건드렸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프리덤이라는 것이 어떤 질서 안에서 온 관계성에서 온 형성된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이게 양심이 거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할 텐데 이게 우리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 경험이 양심 신앙의 양심까지 마비시키는 역할이다 보니까 대처하는 것도 부족하고 네.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학문과 이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사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좀 등하시하고 더군다나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근하는 게 문화와 그 어떤 사회적인 공헌이거든요. 여기에도 약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그 우선은 이단들이 포교하는 어떤 많은 전략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전략을 갖고 있죠. 네네. 예를 들자면 구원파의 바구스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중국발 그 이단 중에 파룬궁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파룬궁도 그렇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전시회 혹은 연주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거든요. 그 얼마 전에 바고스의 딸,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원의 그 한 자매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도 그것이 이제 바로 그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합창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우리나라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지역 곳곳에서 연주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파룬궁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 접근이 아니고 종교적 접근이 아니고 그런 문화적 접근을 하면 지역이나 또 지역 그 관계 기관에서도 거부할 수 없고 네네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거죠.
0: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접근이 되게 힘들거든요. 교묘하게 들어온 거니까 마치 우리가 보슬비가 속옷을 적게 한다고 이슬비가 속옷을 적게 한다고 이게 차차 몸에 들어오다 보면 이게 그럴까? 그래? 그 사람도 사회봉사 많이 하는데 사회공헌 많이 하는 데면서 거기에 넘어가는데 네. 이단들이 그걸 이제 이용하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또 건강한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1: 예 네, 맞습니다.
0: 오죽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모든 영은 믿지 말라.
1: 그렇죠.
0: 그런 네, 것처럼 네, 네.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 사실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은

0: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이단을 예방할 때 대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후속 조치로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이단에 대해서 교회든 혹은 성도들조차도 피해를 본 뒤에 해결하려고 하지 피해 보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거의 못하는 것이죠. 그건 아마 이단에 대한 피해가 내가 이렇게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0: 피부적으로 느끼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1: 또 목회자들도 교회에 심각 직접적인 이단 피해가 없으면 구태여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단 피해는 다방면에서 모든 교회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한국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0: 몇 해 전에 그 합신에서 총회를 할 때, 아니 총회인가 교직제회를 할 때 경주에서 할 때 그 은혜로운
1: 그렇지, 은혜로,
0: 쪽파의 은혜로 교회에서 네. 피켓이 들고 뭐 거기서 기자들도 문건이 접근하려고 그때 그 방어하는 데가 네, 좀 힘들었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무식이 용감하다 말 있잖아요. 이게 좀 그때서 하지만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많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교수를 좀 아주 진중하게 심각성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새신자 공부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한국 교회가 새신자 교육에서 이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단의 심각성 피해성 가르치는 데가 작업을 또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1: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지만 이단 사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단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네네. 일반적인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 가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을 일부러 꺼내서 성도들에게 먼저 전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편치 않은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보여준 좋은 것을 안내해서 좀 성도들을 이끌고 싶지 이런 부정적인 것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볼 때는 좀 분별력을 좀 잘 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교회를 접하는 사람은 새신자 아닐까
1: 네, 네.
0: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평생 주님 앞에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건전한 교회의 성도 중에 중지자들이 이달에 넘어가는 경우 많단 네, 말이죠. 네. 그럼 결론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걸 좀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현재 목사님께.
1: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설교 중에도 계속 섞어 있고 또 교육 중에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 그거는 성경 자체가 진리를 진리니까
0: 그렇죠. 네.
1: 진리를 말하다 보면 그 진리가 아닌 것 혹은 진리를 해방하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훨씬 재밌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지혜롭게 활용하면
0: 그게
1: 훨씬
0: 어떻게 보면
1: 더
0: 성도들 네. 건강한 분별력을 주는
1: 그럼요.
0: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0: 벌써 얘기하다 보니 일부 시간 다 됐는데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게 지금 이달의 문제가 일반 교회 문제 사회 문제라 교도선에서도 심각한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얘기
1: 네.
0: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과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모르세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곧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많은 사람이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극동방송 듣고 그 안에서 분별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전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가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차장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청취자 여러분,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며 살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부모님은 우리를 조용히 인격적으로 타이르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며 엄하게 훈육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어릴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사랑받는 법과 상처받는 법도 배워야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춘예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의 부모님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가정 회복 특집 부모의 양육 유형 첫 번째 시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0: 찬양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동현 형제, 민우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2: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배민우 형제입니다.
0: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1: 네.
0: 느껴지시나요?
1: 아, 진짜 이 시원한 바람을 느끼니까 이 가을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렇죠. 요즘 잘 때 에어컨 안 트시죠?
2: 어우, 이제 에어컨이 좀 이제 방학을 좀 맞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0: 네. 드디어 이제 비싼 전기료를
1: 아끼고
0: 이제 예, 아낄 수 있는. 잘 때 저는 거실 창문 다 열어놓고 자고.
1: 와,
0: 너무 시원한.
1: 또 고층에 사시니까 예, 바람이 예. 와, 부럽습니다. 예,
0: 예, 저는 높은 곳에 거주하. 근데 캠핑 나온 느낌이요.
1: 오, 네.
0: 진짜 창문 다 열어놓고.
1: 요새 딱 저녁이 되면은 예. 시원하잖아요, 진짜.
0: 너무 시원합니다.
1: 너무 이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날씨고.
0: 그죠.
1: 예.
0: 그 유독 또 올해 여름이 더웠기도 하고.
2: 예. 어, 진짜 정말 더웠어요.
1: 맞아요.
2: 예. 예. 저 중동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잖아요.
0: 아랍 쪽에 다녀오셨고.
1: 네네.
2: 예. 오, 오랜만에 그 향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0: 그리고 이제 대구가 아니죠.
2: 예. 데프리카.
0: 데프리카, 한국은 대구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갱신이 되었습니다. 양산.
1: 아. 예. 제가 사는 곳인데 예.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이번에.
0: 양산이 전국적으로, 그죠? 예. 가장 뜨거운 장소.
1: 맞습니다.
0: 예. 예. 또 영적으로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찾아오는 민족의 전통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와우.
0: 자, 우리 두 분은 추석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1: 일단 저는 추석을 하면 저희 친척들은 이제 다 같이 삼촌이 농장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농장에 모여가지고 네. 삼겹살 파티를 하거든요.
0: 와.
1: 아, 저는 이번에도 또 어떻게 저희 배를 불릴까 뭔가 이게 또 기대가 되면서
0: 와.
1: 또 뭔가 이 농장이다 보니까 좀 확실히 저희 도시를 벗어나서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0: 야.
1: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0: 가족과의 바베큐 파티가 네. 기다리고. 민우 형제는요?
2: 저의 본가는 저기 북쪽에 있거든요, 의정부.
0: 네네, 의정부.
2: 의정부 북쪽에 있는데 네.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2: 작년에도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그 대신 이제 고향에 가는 대신 집에 이제 홀로 남겨진 청년들을 위해 초대를 하면서 같이 좀 오, 즐겼거든요.
0: 그래서 우리 뉴에브 처치의 또 그죠 예비 셀장님.
1: 야,
0: 야
1: 멋있습니다.
2: 제가 그렇게
0: 모르셨나요?
1: 아, 모르셨구나.
0: 주님은 아십니다.
2: 아니 지난번에 목사님이 아 셀장 안 시킵니다. 당장 안 시킵니다. 이랬는데 바로 이렇게 됐군요.
0: 아 예, 어느덧 때가 흘러 네,
1: 자연스럽게.
2: 네, 아, 2주밖에 안 흘렀는데. 네. 감사합니다.
0: 아, 예. 준비된 사수 아니겠어요?
1: 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야, 저... 솔로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들.
2: 이제 뭐 집에 혼자 있거나 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은둔 형 예. 계신 분들, 이제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0: 네네네.
2: 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럴 계획인데 이제 아내 허락은 일단 받지 않았고요.
0: 아, 마찬가지인데. 네.
1: 야,
0: 그죠. 나도 모르게 셀장이 되고.
2: 나도 모르게 초대를 하고.
0: 그렇죠. 이야, 멋집니다. 자, 우리 명절 하면 또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저는 추석을 위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꽤 진지하게 하죠.
1: 아,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0: 왜요?
1: 그 2주간 네. 금식하셨다고.
0: 네네네.
1: 와, 어떠신가요, 지금?
0: 어, 금식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는 자주 좀 이제 금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1: 와, 저는 금식 한번 해봤는데 그 강제로 이제

0: 네. 아니 이제 금식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철야 끝나고 제자반을 하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시고 제자반까지 하시면 한 새벽 2시 막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금식 계속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를 데려다 주러 가는데 운전대 잡자마자 아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어지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1: 아,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
0: 잡았는데 어,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2: 아직 사명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0: 네, 그렇죠, 그렇죠.
2: 자 우리 명절은 또 오랜만에 멀리 지내던 온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그동안 또 살아왔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족이라 하잖아요. 이 따뜻한 가족 용기를 느끼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뭐 때로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지내고 이렇게 대화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쑥쑥하고
1: 맞습니다.
2: 어색해서 그냥 뭐 쭈뼛쭈뼛하고 이런 그런 경험 없으세요?
1: 이게 확실히 또 경상도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서로 근황을 묻잖아요.
2: 네.
1: 근데 이제 근황을 묻다 보면 또 이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면서 또 서로 오해가 생기고
2: 맞아.
1: 분명히 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제 네. 표현 방법이 좀 서툴다 보니까
2: 네.
1: 아, 확실히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2: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이제 서울 살아서 이제 명절 때마다 보는데 저희 집안은 형제 둘이거든요. 정말 무뚝뚝합니다.
1: 아.
2: 제가 뭐 라디오 진행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집에 가면은 할 말이 없어요.
1: 저도 너무 공감돼요.
2: 어떠세요?
1: 저도 사실 밖에서는 엄청 활발한데
2: 네.
1: 저는 이제 가족끼리 있으면 저는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2: 어허.
1: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한테는 뭔가 저의 본 모습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무뚝뚝함이 네.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2: 아하.
1: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 민우 형제는 어때요?
0: 저희는 그래도 표현을 좀 하는 편이긴 해서
2: 역시 경기도.
1: 야 서울.
0: 네. 좀 표현을 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오시기 때문에 좀 말이 거치시긴 한데 그래도 좀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고 좀 서운하게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분 가족분들 다 뵀지만 저희 집보다는 화목하다.
1: 네. 어떤 분위기가 있길래 그러신가요?
2: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모이고 네. 즐겨 모이고 하하호 이렇게 즐거운 우리는 저희는 다 무슨 이게 장례식인지 명절인지 무표정이에요 좀.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그런데 이게 약간 제가 이제 나중에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이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있고 또 부모님의 어떤 이 양육 유형에 따라서 이게 자녀들의 어떤 애정도, 표현 방법, 이게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희는 확실히 좀 이 강한 평.
1: 아.
2: 네. 이라서 뭔가 이렇게 모이면은 약간 원수 보듯이 서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집을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뭐 미주알, 고주알 막 이게 이야기가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1: 또 들어보니까 저희 가정은 또 영화 같이 보러 가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또 단체 채팅방이 있잖아요.
2: 네네.
1: 엄청 활발하거든요. 매일 막 뭐 먹었는지 올리고
2: 가족방에
1: 와, 네, 약간 쉴 새 없이 약간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네. 저희는 뭐 어머니가 한 번씩
1: 네.
2: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1: 아 공지사
2: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뒤에 전쟁 난다 이런
0: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2: 아 찌라시네. 그런 거 한 번씩 올리지 않으면 이제 예, 예. 대화가 잘 없는데
1: 아,
2: 좀 부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족들 뵐 텐데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하고 우리 가족의 유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유형. 예. 이제 크게 어떻게 볼 거냐면 강화평과 방임형. 네.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한 분씩 소개 한번 해주시죠.
4: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온실 속의 화초 쌍둥이 아빠 뉴에이브 처치의 윤태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자, 우리 온실 속의 화초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4: 대본 누가 대본 누가 아예 정확히 쓰셨네요.
2: 자, 우리 자매님 소개해 주시죠.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직 젊지만 건강에 염려가 많은 유해부터 지혜 박지연 자매입니다.
1: 건강에 염려가 많은 그 우리 전문용어로 심기증이라고 하죠.
2: 심기증.
1: 네. 건강에 왜 염려가 많으신가요?
0: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약했어서 좀 자주 다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남들보다는 좀
1: 예.
0: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양육 유형은 어떤 쪽이었어요?
0: 부모님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 자주 다치다 보니까 이제 계속
1: 네.
0: 신경을 쓰시고 하다 보니 뭔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이제 체험학습이라든지
1: 네. 네.
0: 체육대회나 몸을 이제 쓰는 활동을 하면은 항상 이제 조심해라 라는 게
1: 예.
0: 항상 입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기증, 과보호,
1: 과보호.
0: 네, 과보호였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온실 속에 화초 우리 윤태인 집사님은
3: 예,
1: 부모님의 양육 유형이 어떨까요?
3: 저 이제 부모님은 크게는 전두 개입니다.
1: 예.
3: 강압과
1: 예.
3: 과보.
1: 강압과 과보.
3: 예, 여기 이제 좀 섞여 있는.
1: 아하, 좋습니다. 야, 오늘 우리 명절 맞이하여서 또 가정의 회복을 꿈꾸면서 부모님들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지금 우리 MC 하시는 우리 동현 형제님과 민우 형제님 두 분은 어떠세요?
2: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과보호 쪽이 강한 것 같고,
1: 과보호.
2: 예.
1: 예.
2: 저 태인 집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압과 과보호가 좀 섞여 있는?
1: 강압형과 과보호.
2: 네네, 그런
1: 예.
2: 느낌입니다.
1: 민우 형제님요.
4: 저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 예.
4: 신앙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의 뭐 나시린처럼 자랐거든요.
1: 어허.
4: 머리만 깎았지 정말 나시린처럼 자랐고, 강압과
1: 예.
4: 뭐 징벌과
1: 징벌.
4: 네, 좀 많이 혼났거든요.
1: 예.
4: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면은 그렇게 따뜻하실 수가 없고, 그렇게 건강 염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싫었습니다.
1: 야, 그랬던 분이 지금 셀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2: 야,
4: 은혜죠.
1: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게스트 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그리고 그 양육 방법에 따라서 나의 어떤 표현 방법이랄까요? 나의 어떤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부득불 지금 가정의 주제고 부모님에 대한 그죠 주제예요. 이게 혹시 추후 또 보복이라든지 예 괜찮습니까? 오늘 좀 오픈하셔도.
3: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저의 스토리는
1: 예.
3: 사실 다른 교인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예, 저 아주 자유롭게
4: 예. 아, 구전되고 있나요?
1: 예.
3: 이게 말과 말을 타고 흘러서,
1: 아.
3: 예.
1: 동래구를 중심으로 전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3: 온천 모모, 박 모모 권사님, 예, 유명하셔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오, 괜찮으세요, 지연자매?
0: 아, 네. 저도 지금 저희 뉴웨이브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자아상 이 흐름에 따라서
1: 네.
0: 저희 엄마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1: 그렇죠.
0: 준비됐습니다.
1: 야. 사실은 뭐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라디오 주제 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4: 아, 그럼요.
1: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 하고 있는 거
2: 네, 흐름에 따라서
4: 네. 라디오 주제 정할 때마다 정말 그 울거든요.
2: 매주 특집이지 않습니까?
4: 아, 또 번외로도 말씀드리자면
1: 네.
4: 제가 취업 사기를 당해서
1: 진짜로?
2: 어?
4: 아니, 라디오 팀에 취직을 했는데, 사소 두 분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다 떠나셨어요.
1: 이런 거지, 이제 뭐, 살짝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돼, 했다가, 이제 임신해서 다.
2: 육아휴직 써버리고.
4: 다 육아휴직 써버리고, 돌아올 생각 안 하시고. 네.
1: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 아, 섭리죠, 섭리.
4: 갑자기 네. 찾아오더라고요.
1: 자, 좋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부모님들의 양육 유형. 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약간 상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은 FM 93.3 MHz 부산 극동 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양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부모님의 양육 유형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통제형, 두 번째는 그 반대편의 방임형, 세 번째는 모범적인 민주형,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죠? 네 번째가 허용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주는. 그리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여기 다섯 번째가 과보호. 특히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과보호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포기가 쉬운 세대. 과보호 유형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여러분 통제형은, 통제형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내재된 분노가 많고 또 반항하는 기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순응할 때는 자아가 눌려진 상태로 성장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독립심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거나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0: 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독립적으로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 능력을 강화시키는 유형도 있게 돼요. 민주적 유형은 뭐 자녀들을 적절한 사랑과 공급, 그래서 자녀들 의견을 수렴해주는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매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허용적인 양육 태도는요, 애정은 높지만 이 통제가 낮기 때문에 이 경계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용적인 부모님 밑에 자란 친구들은 어떤 TV 드라마에 진정한 교육. 예, 아시죠?
1: 네.
0: 교권국, 뭐 이런. 예.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성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충동적인 세대가 자라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양육 태도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통제도 되고, 애정도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서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명확한 이 권위적 양육 태도. 권위주의가 나쁜 거고 권위적 양육 태도는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또 부모님은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통제를 해주는. 요런 가정이 사실 이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나타난 이제 유형인데 과보호 유형이 과보호 아시죠? 부모님들의 중심 정서가 뭐냐면 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기 전에 이미 문제를 나는 다 해결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요즘 뭐 아시죠? 뭐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죠.
1: 그렇죠.
0: 조금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1: 찾아가고
0: 찾아오고 전화.
1: 제 지인분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요즘은 투폰, 그러니까 두 개의 폰을 가지고
0: 오,
1: 있는 게
0: 와, 와.
1: 거의 의무사항처럼 권고사항이래요.
0: 권고사항이네요.
1: 거의 그 정도로
0: 와.
1: 폰이 두 개여서 이제 학부모 받는 용도, 그리고 개인 용도 이렇게 두 개를 쓰더라고요.
0: 예.
1: 그 정도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의 수준이 정말 사소한 것까지 온다.
0: 야. 네. 어떤 게
1: 그렇다고
0: 있을까요?
1: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저학년이면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변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게 이제 묻어 있었다고
0: 와우.
1: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속상하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 야,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1: 그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다는
2: 야,
1: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진짜 요새 너무 좀 이렇게
0: 과보호.
2: 과보호. 진짜 스트레스 너무 심하실 것
0: 와,
2: 같습니다.
0: 진짜 힘들 것 같다, 그죠?
1: 근데 그게 또 학군지, 서울 완전 중심지 가면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0: 아이고야.
1: 네.
0: 부산이 좋은 도시입니다. 자, 우리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양육 유형은 어떠신지? 동현 형제님 먼저.
2: 네. 저는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과보호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왜냐면은 저도 좀 지연 자매님처럼 어릴 때 제가 아기 때이 창자가 꼬여가지고
0: 와우.
2: 한번 죽을 뻔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특히
0: 네.
2: 저를 엄청 과보호해 주셨고,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 어머니께서 뭔가 다 해주셨어요. 네,
0: 오호.
2: 그래서 사실 뭐 어딜 간다 해도 저는 그냥 몸만 갔으면 됐고,
0: 네.
2: 모든 게 이제 어머님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좀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어쩐지.
2: 근데 충격적인 거는 저는 결혼하고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마마보이라는 거를.
0: 본인 인정하세요?
2: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니까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계속 몰랐다가 이제 와이프, 지금의 이제 그
0: 지금의 와이프?
2: 지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좀 너무 의지한다 부모님을. 뭐 제가 이제 예를
0: 예를
2: 들어가지고
0: 들어서
2: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0: 네.
2: 신혼집을 사실 부부가 직접 이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좀 당연하게 저 엄마 아빠가 봐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0: 네.
2: 근데 이제 와이프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0: 오.
2: 그때 좀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고,
0: 네.
2: 그때부터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자주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저도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0: 네.
2: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저희 그 양육 태도

0: 공부를 하면서 아 제가 이 과복으로 살았구나. 아
1: 야.
0: 이거를 좀 깨닫게 돼가지고
1: 예.
0: 요새 진짜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예.
1: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우리 동현 집사님 왜 이렇게 마마보이 같지?
0: 아, 다들 느끼고 계셨군요.
1: 예.
0: 오.
1: 뭔가 약간, 예, 좀 의존적이고.
0: 네, 맞아요.
1: 그죠?
0: 네.
1: 지금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프셨네, 그죠?
0: 맞아요. 아팠어요.
2: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1: 예, 아프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저는 이해되는 게제 동생이, 친동생이
0: 네.
1: 태어날 때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0: 아,
1: 예,
0: 네.
1: 그래서 계속 이제 밤마다 소변을 지리고.
0: 지금은 안
2: 허약하면 지리나요?
1: 야, 그때는 허약해서 소변을 지렸다. 그래서
2: 아.
1: 온갖 그왜 보양식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2: 아, 네네.
1: 뭐를 먹었어요? 그때 황소개구리, 개구리.
2: 이야. 아, 그쵸.
1: 염소탕 막 이런 거
2: 오.
1: 먹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꽤그 나이가 들 때까지 이 방송 그 저희 동생이 성장 걸로 예. 꽤 소변을 많이 지리고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2: 아, 그쵸.
1: 저도 어릴 때였는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동생을 대하는 그 부모님의 태도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좀 달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뚱뚱했거든.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 저희 동생,
0: 우량하게. 예.
1: 동생은 삐쩍 말라가지고.
0: 아.
1: 그래서 어릴 때늘 들었던 말이, 근주야, 그 동생 밥 빼서 먹지 마.
2: 와,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거 그대로.
1: 네. 진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0: 근데 실제로 뺏어 드신 거예요? 아니면?
1: 너무 억울한 거야.
0: 그냥 체질상.
1: 왜냐하면 뭐, 원하면 또 얼마든지 더 이제 먹을 수 있고, 굳이 동생 걸 뺏어 먹어야 될 정도로, 뭐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어딜 가든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다들 이제 아픈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
0: 아, 그렇죠.
1: 그게 기억이 나요. 이해가 되고, 그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서 동생이 편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 일기장을 많이 썼거든요. 아마 그 누나도
0: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1: 네.
0: 저희 누나도 이제 커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꾸 저한테 니는 모른다, 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누나의 이런 외로움과 뭐 힘듦을 모른다 자꾸 이러는데 저는 똑같이 자랐는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하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1: 예.
0: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과보호를 받으면서 누나가 약간 상대적으로 좀 그런 외로움이나 좀 그런 걸 느꼈겠다. 아,
1: 아하.
0: 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예. 찬양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송경민입니다. 행복한 가정.

0: 태인 집사님 어떠세요?
1: 저도 사실 과부인데요. 저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좀 특이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시는 바람에 네.
0: 선원이셨죠.
1: 예, 선원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 예, 한 달 한 6개월에 한 번 꼴로 어떤 아저씨가 자꾸 오는 거예요. 아. 누구세요? 했는데 아빠야. 네. 굉장히 그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재밌는 게 한 일주일을 지나면 이게 본능적으로 네. 아버지라는 거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자꾸 이 아저씨 근데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오실 때마다 그때 당시는 배 타시던 분들이 뭐 외국에서 신기한 그렇지. 걸 많이 가져왔거든요. 네. 저 그때 저 불 나오는 운동화 막 이런 거 신고 다녔으니까
0: 그 시절에
1: 예 이거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일주일에 딱 또 떠나시고 그게 반복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 또 나는 원래 아빠가 없었지 그분은 누구였지? 또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게 좀 한 6년 동안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외항선을 타시면 경제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저를 뭔가 많이 해주셨는데 동현 집사님하고 좀 이해가 되는 게 좀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0: 너무 많은
1: 너무 좀 과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과보가 생기지 않나. 근데 저도 이거를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역시 사람은 결혼을 해봐야 한다고. 이제 저와 이제 같이 사는 이제
2: 자매.
1: 예, 박혜리 집사님.
3: 같이 사는 자매.
1: 예, 사랑하는 예, 박혜리 집사님이. 이분은 좀 잡초처럼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 뭐 건축과 나오고 막 혼자 네. 뭐 여자 두 명이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너무 젠틀하고 이렇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았는데 결혼 후에 굉장히 이제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림을 너무 못하지? 좀 많이 당황을 하죠. 분리수거를 왜 이렇게 하지? 예, 조금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봤을 때 너무 하얘서 예. 설마 했는데 결혼 후 깨달으신 거죠. 저희 집은 뭐 이런 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저희 집 못은 와이프가 막습니다. 야.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이제 그렇게 돼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이 과보 가운데 살아서 이게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었구나.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에.
0: 야 어쩐지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혜리 집사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1: 너무 미안해. 못 받는 연습 좀 하려고요 이제.

0: 바보 남편을 만나면 네. 아내분들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1: 공감,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지금
0: 라포, 네. 라포 형성 네. 네. 되고 있고.
2: 아, 너무 공감됩니다.
3: 아니, 얼마 전에 네. 제 아내 지선 지사님이 아, 오빠 과보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아 그런 의미였구나. 아 오늘 깨닫네요.
0: 맞아요.
3: 예. 집안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0: 근데 이거 좀 부작용이 있는 게 네. 저희 지금 이게 유에브 교회에서 네네. 이런 부부 양육 형태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1: 부부 네. 양육
3: 부모 양육 형태
0: 부모 양육 형태 하면서 예. 이제 저도 이제 과보 뭐 마마보 이런 걸 인정을 하고 예. 나눔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네. 뭐만 하면 네. 이제 부부 사이에 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화장실에 치실통에 치실이 없어가지고 아, 부부 사이에 근데
1: 할 수 있지 해야지.
0: 치실 혹시 어디다 뒀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저희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어? 가보다 또. 직접 찾아와. 여기는
1: 이 마마보이가.
0: 예. 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거를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이러다가 좀 몇 번 싸웠습니다.
2: 아, 너무 공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재미나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미나이야, 뭐 어떻게 봤니?
0: 못 물어보겠어요. 네, 그래서
2: 무슨 네. 공구가 좋니? 예, 이런 거 막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1: 저희 교회 은근히 형제들이 과보 유형이 많아가지고.
0: 네, 맞아요. 네.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억척 같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으시고.
0: 진짜 그런 거
1: 일 잘하고 그죠.
0: 또 강한 우리 자매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1: 독립적이고
3: 주님의 군사.
1: 능력 많고.
2: 더 보라 더 보라. 네.
0: 남자들은 뭔가 약간
1: 유약하고
0: 애교 많고
3: 부드럽고 약간
1: 유유자적하고. 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조차도 과보.
0: 신기하네요.
1: 제 얘기 좀 해볼까요?
0: 네네.
1: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버스를 혼자 못 탔습니다.
0: 어머. 오.
1: 늘 태워주실 때.
4: 와.
1: 예, 늘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울산 사람이거든요.
0: 네.
1: 울산에 지하철이 없어요. 부산에 지하철 타잖아요.
0: 네.
1: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지하철 타러 가잖아요. 그럼 신이 나요. 서민 체험하러. 예.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혼자서 어디 여행을 못 갑니다. 아~ 장거리 이동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2: 아, 너무 공감. 저는 혼자 옷 사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까지 사실
1: 네네.
2: 과보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는 옷만 입었거든요.
1: 대학생 때?
2: 네. 우와. 저희 집에는 빨간색, 노란색, 폴로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다고. 친구들, 너는 왜 그것만 입고 와?
1: 어머니의 취향대로.
2: 예, 어머니의 취향대로 철저하게 그 계획 아래서 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랑구실 못하는 우리가 지금 그저 개척해가지고
0: 맞습니다.
1: 진짜 놀라운 하나님 은혜다. 아멘이시죠?
0: 아멘.
2: 아멘.
1: 우리 지연자매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연자매는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첫 사역지의 첫 제자.
0: 야.
1: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4: 네.
1: 처음 만났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교회에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체육대회 하거든요.
0: 네.
1: 또래 친구가 이렇게 뭐 경기하다가였나 이렇게 툭 밀었는데 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어요.
0: 어이구야.
1: 근데 약간 뼈가 잘 부러지는 증후군이 있었어요.
4: 네, 좀 그러니까 남들은 뭐 뼈에 금조금 갈 거 아니면 인대 좀 늘어날 거 저는 좀 골절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깁스도 여러 번 했고 그 골절 수술이라든지 대학병원 입원이나 수술을 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관심사는 계속 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된다를 계속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몸으로 쓰는 활동적인 일들은 좀 살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제가 유행했던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게 인라인 스케이트. 네. 인라인 스케이트가 엄청 유행해서 그걸 친구들이 다 타고 다녔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거를.
1: 요즘 한번 타볼래요? 우리 지온이랑 저희 딸이랑 사이즈 맞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1: 넘어가는 걸로.
4: 그래서 그거랑 이제 아이스링크장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1: 와우.
4: 또 골절을 당한 거예요.
1: 와. 병원에 자주 갔었겠다.
4: 네. 병원에 엄청 자주 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0: 4주 다쳤어서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랑 너무 이제 안면을 튼 거죠.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스링크 장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래서 아 좀 가볼 거리라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 아하. 근데 이제 좀 넘어지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예. 그 넘어지는 것조차 그냥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아하. 나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니까 예. 그래서 뭔가 도전이라든 새로운 그런 걸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과부할 수밖에 없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0: 네.
1: 이런 그 이제 결과가 생겨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뭐 부모님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취지가 부모님을 어떤 뭐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 형성된 나의 어떤 인격과 어떤 선택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가족을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2: 네.
1: 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2: 네. 지금은 네. 완전히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1: 예, 네. 이해가 되고 저도 사실 어릴 때 제 동생 편애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고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이렇게 아빠는 동생만 좋아한다.
2: 아. 네. 그 어린 나이에
1: 네. 네. 장난감을 사주셔도 항상 동생에게 좋은 걸 주시고 뭔가 똑같이 뭔가 어지럽히고 혼이 나도 동생은 좀 뭘 안 하시고 나 유독 이제 저한테만 뭘 하시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일기장에 적었었어요.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제 동생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 저는 뒤에서 아버지 등과 동생이 등을 보면서 나도 아들인데 이러고 이제 걸어갔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기장에 적었는데. 선생님들도 그 당시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3: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나름 위로해 주신다고 근주야 아빠가 너를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게 더 열받는 거야. 예, 누가 뭐 강하게 크고 싶다 그랬어. 예,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 이게 아버지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죠.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을 느꼈던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지금 우리 저희 자녀들 나이고 그때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나이 때에 제가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된 거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우 집사님은 마찬가지로 과보호면서 좀 강압이라고 하셨어요.
3: 이제 신앙이 빠지면은 네. 정말 과보호였는데 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태워다 주셨어요.
1: 아 차로
3: 차로 네. 차로 태워다 주시고 위험한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셨고
1: 어허.
3: 그리고 뭐 사실 집이 가난했는데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셨었어요.
1: 야,
3: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가족 중에 장남이었어요. 네네. 총 친척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할머니들이 좀
1: 장손
3: 또 이렇게
1: 맞아.
3: 하셔주고 저는 세뱃돈 두 배 받고 막.
1: 와.
3: 근데 저만 오구오구 해주시고 막 과보호해주시고 막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1: 네네.
3: 근데 외가에 가면은 또 제가 아니에요. 이제 외가에 또 장손이 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3: 이제 그 친구의 과보호하는 것을 보고. 아, 네, 다른 친척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1: 약간 거울치료.
3: 거울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은 만큼 좀 베풀려고 좀 많이 그 이후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셔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다듬어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 어떤 충분한 애정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자, 오늘은 부모의 양육 유형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시절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작은 행동 하나에 울고 웃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역시도 누군가의 자녀였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부모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부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친유의 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1: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삶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룹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평생 장사하시거나 푼푼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평범한 소시민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의 미담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렵게 사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촌 독거노인 또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모으신 전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놓으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공로상이나 당장의 담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면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눔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강찬의 섬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친척 또는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웃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이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셈법으로 돌아갑니다. 보상이 없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관계의 반경을 조금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친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나 그 나눔 속에 은근히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순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꼭 닮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김장하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남몰래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흔한 감투나 표창장 하나 없이 모두 다 마다하시면서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장하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계산된 나눔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가와 이해 타산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갚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온기를 건네주는 선행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에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끼 밥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다 꼬집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넉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장로님들과 쟁쟁한 유지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나를 돕겠지 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지난번에 그 너무 비싼 걸 얻어먹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이거 봐 아이고 하면서 오히려 집사님을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대가를 바라고 베푼 잔치는 인간관계만 더 소목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런 얄궂은 계산법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시는 유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지요. 나중에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줄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속세가 확실히 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0: 여러분 잘 들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한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영원한 세계의 여배우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이야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은퇴 이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 대신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를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에게 명예나 재물 같은 어떤 보답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드리 헵번은 대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생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조건 없는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이렇게 꼼꼼히 따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수증 챙기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통 큰 권사님이 대형 잔치를 열었는데요. 평소 동네에서 빚쟁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쏙 빼놓고 교회에서 한가락 하시는 유력 인사들만 쫙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 회장 선거나 구역장 뽑을 때 내 편이 되어 주겠지 하면서 든든한 백을 만들 셈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나고 대접받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권사님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숙인 아저씨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날 주신 국밥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보답을 바라고 베풀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갚을 길 없는 분들에게 베풀게 되면 천국은행에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실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요. 마침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 긴팔 옷들을 하나 둘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가방 속의 사탕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 하루의 은혜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때를 따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이어서 박신학 화요의 합창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 보낸다면 좋겠네요.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습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죠. 이어서 박성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달빛마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인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9208번님께서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김도현의 찬양 샬롬 신청하셨네요.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놀라지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 김도현의 샬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어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로고십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0: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1: 강주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찬양으로는 피아워십의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피아워십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램,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계명 안에,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저 내가 나의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완성을 갖고 싶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들로, 또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워십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찬미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승하 전도사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듣게 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찬양은 조금 감상이라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한다기보다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굳이 뭔가 멜로디를 싫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불을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때일까? 지금이면 안 되나? 이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대로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해결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픔을 말씀드리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 들을까요? 예라 모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라모십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 61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주님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엘리야 때처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윌러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합심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곡이 CCM 곡이면 토요일에, 입의 찬양이면 주일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벌써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거는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야, 오늘은 한 시간 되게 길은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느덧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다 채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말하는 자기보다 스스로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말씀에 다써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 들으셨던 이야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 오브 데이빗의 내가 만난 주님,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영혼에도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은 하늘과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성실하게 키워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햇살과 이슬이 곡식을 연글게 하듯이 주님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온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도 세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의 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여물어 가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은 다 가슴 깊다.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가을 들판 주렁주렁 열매 열리고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 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물어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죠.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가을 들팔처럼 우리가 그 걸어온 고단한 시간들도 내 신앙을 겸손하고 깊어지게 만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들판을 하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러행길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 다니다가 루비짐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물이 없어 백성이 목마르니 백성이 모세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고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되 이스라엘 어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내 손에 나일강을 내리치던 너희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내리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솟을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을 가려뽑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에 맞서 싸우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언덕마루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언덕마루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손을 우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거기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받쳐 둘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씩 받쳐두니 그의 두 손이 해질 때까지 굳게 둘러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를 여호수아의 귀전에 거듭 랑독하라. 이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울 것임이라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시니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고통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 좀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라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위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위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돼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제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 이게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런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 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 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5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이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집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 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 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 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도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찾아오는 법이죠. 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마음 가득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다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와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스승이 어느 날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자는 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죠. 이제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 라고 묻자 제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죠.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화 가운데 소금을 고난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그릇의 문제라고요.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용량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그릇을 이 고난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소금의 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양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 가운데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 되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뭐 바꾸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여기 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때리고 옷도 뺏고 뭐 있는 거 다 뺏겨.

0: 그리고 지금 죽기 전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혼합 결혼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나라에서 저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가면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 통하진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다 똑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고향과 복음 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관계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서로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남과 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고향 북녘을 떠나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골리지 않고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0: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축구 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축구 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축구 선수의 키나 몸무게 혹은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다면 또 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내면의 깊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외면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또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과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돌보셨고 살펴보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윗처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절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알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더 자신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뭔가 그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나 외모 또는 그런 정보들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고대어로 크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크리오에서 현대로 오면서 변화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제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날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의 발치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자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계시니까요. 아마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소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재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는 순탄함과 좌절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북조선, 남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이 20도, 목포와 여수, 광주, 포항이 19도, 서울이 18도, 강릉과 대구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청진,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5도, 강계와 함흥이 13도, 해산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여수와 목포, 제주가 28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대전, 부산이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포항이 26도, 강계와 함흥, 강릉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 말씀 이후에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비바람이 칠 때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동행하며 살게 소망하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시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에는 여러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이끌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는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지요. 어느 날

에웃은 평소처럼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돌아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발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킨 장소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소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0: 때도 있었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입학식에 들어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내주셨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어느새인가 이방 왕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돌 뜨는 곳, 곧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그 길갈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었던 그 옛날을 그 장소에서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치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에훗은 오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 그를 죽이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물과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의 길갈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변질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이켜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음의 길갈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 처음 믿음을 놓아버린 그 자리, 처음 흘렸던 눈물이 어느새 식어버린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에훗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돌이키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길갈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게 소망하며. 레옹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혼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늘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온의 찬송은 소명과 충성을 주제로 만든 찬송을 먼저 선곡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첫 찬송은 어둠 밤 쉬 대리니입니다. 안나 워커가 18살에 지은 시에 로엘 메이슨이 곡을 붙여 찬송가가 아닌 공립학교 음악 교과서에 노동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수록을 하였는데 후에 여러 교단에서 찬송가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경, 구원, 찬양, 천국 등이 들어있지 않아 힘써 일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찬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찬송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성하여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기를 권면하는 찬송으로 받아들이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드릴 텐데요.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너 주위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왕의 왕 섬기라. 원리한 메릴의 청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메릴 목사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정통한 사람으로 형제 우애에 대한 찬송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와 네 명의 친구들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시를 시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찬송이지만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귀한 찬송입니다. 한국교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찬송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락교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버갈 여사의 시에 스테빈스가 작곡을 한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8번이 6박자 조금 빠른 박자로 연주하도록 작곡되었는데요. 후렴의 합창적 표현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선율을 뒤따라 나오는 남성의 화성적 응답이 가사가 가진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이 땅에서는 평안을, 주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찬송들 대부분이 보혈 찬송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드릴 비일혼의 찬송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는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찬송입니다. 회중 찬송의 특징이기도 한 진행형 시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찬송이기도 한데요. 1절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음을, 2, 3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4절에서는 성화의 길을 다한 성도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누스 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로 된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르게 되면 20번의 그 손 못자국 만져라를 부르게 됩니다. 어느 찬송이건 그 찬송의 주요 사상이 담긴 문장은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지만 이 찬송은 더 특별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못자국을 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녀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한 후 선지자 나단의 추상과 같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시편 51편은 회개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요.

노래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위에 흘린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박신화 과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 가사인데요. 2절 가사를 보면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환경만 바라봤을 때는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분별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귀한 찬송인데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의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0: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다 한번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의가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 다른 문제이고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거짓과 타협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고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성공을 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모조리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생각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 이제는 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같았지만 동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뒤부터 남자의 일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7,000대가 넘는 교회 반주용 피아노를 선물하고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이상을 교육기관에 기부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큰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큰 복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사람의 진짜 모습은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으면 처음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갑니다. 좋을 때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 한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입니다. 젊은 날 높은 자리를 원했던 사람이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남아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때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옆자리를 원했습니다. 아마 왕이 되실 예수님 곁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옆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왕좌 옆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옆이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인가요? 요한이 원했던 영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십자가 곁에 남았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날 함께 웃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힘든 날 떠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가 잘 응답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주님 곁에 남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0: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죠. 참 평범해 보이는 사명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한 사람을 자기 삶 안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자꾸 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때로 아주 가까운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저 사람을 사랑해다오. 내게 맡긴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외로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써야 하는 교우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때로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곁에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길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짧고 뜨겁게 살았고 누군가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삶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작아 보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이다. 너는 내가 네게 준 길을 걸어라.
1: 우리의 소원은 예수 닮기 원함이라.

사랑은 결국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도 남는 것,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도 남는 것,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졌어도 그 사람 곁에 남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곁에 남는 것. 요한은 젊은 날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따라가면서 가장 귀한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남았고 한 사람을 맡았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며 오늘 또 주님을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다 내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내 곁에 맡겨주신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삶이 이해되지 않는 날에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9월 20일 9월의 셋째 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뭐 벌써 기차표를 끊어두신 분도 계시고 또 장을 볼 목록을 적어두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는 그 마음 한쪽에 무거운 마음도 함께 올라오곤 하죠. 오랜만에 마주해야 하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이 두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져갔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쳤고 외삼촌 집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말이 남았는데요.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그런데 이 파님이란 이 단어가 바로 전날 밤에도 나오죠. 야곱이 얍복강

가에서 밤새 씨름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부니엘이라고 짓죠. 근데 그 부니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두 얼굴을 봅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침에는 형의 얼굴을 봅니다. 형은 달려와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뵌 사람은 사람의 얼굴이 달리 보입니다.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바뀌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에 마주하실 얼굴들이 있으시죠? 반가운 얼굴도 있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얼굴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들이 조금은 달리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조정환 시인의 시 중에 담쟁이가 있습니다. 그 담쟁이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줌 잘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그 벽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쑥 앞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그림자, 풀리지 않는 재정의 공경, 엉켜버린 가족 간의 관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느껴지는 막막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그 벽 앞에 서면 걸음을 멈추고 좌절하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벽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오를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담쟁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절망의 벽이라 불리는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거룩한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담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말이 더러운 것을 담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오늘 하루 종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말을 듣게 하소서. 오늘 사탄의 말을 거절하게 하소서. 분쟁을 일으키고 왜곡하고 다투게 하는 말들을 듣지 말게 하소서. 오늘 악한 사람의 말을 거절하게 하소서. 아부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듣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나는 선한 말을 하여 위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한마디만으로 나의 이 하루가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곧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나의 귀가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아주 오래된 소설 한 권을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제목부터 형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참 어두운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은 뜻밖에도 아주 따뜻합니다. 막내 알료샤가 동네 소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일루샤라는 아이의 장례를 막 치른 뒤였습니다. 일루샤는 가난한 집 아이였고 한때 이 소년들이 돌을 던지며 괴롭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소년들이 하나 둘 차다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떠나보내게 된 거죠. 일루샤와 그의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큰 바위 곁에서 알료샤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 대목을 우리말로 옮겨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기억 하나보다 더 높고 더 힘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쓸모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 집에서 얻은 기억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 온 아름답고 거룩한 기억 하나가 어쩌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 기억을 많이 품고 인생길에 나서는 사람은 평생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기억이 단 하나만 남아있어도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료샤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앞으로 24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함께 느낀 이 선한 마음만은 잊지 말자 이렇게 덧붙이죠. 사실 이 소설에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을 쓰기 얼마 전에 3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알료샤였습니다. 그는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을 주인공에게 준 거죠. 그리고 소설을 마치고 몇 달 뒤 그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은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유언 같은 문장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추석 명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치러낸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전 부치고 운전하고 설거지 하다 보면 연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남는 것은 음식 가질 수가 아니죠. 어른들의 얼굴입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던 얼굴인지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던 얼굴인지 아이들은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의 어린 시절 기억은 상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어머니는 동생을 더 아꼈습니다. 그 상처가 20년 동안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이 서로 끌어안고 울던 그날 아침에 야곱의 아이들이 그 장면을 곁에서 다 보았죠. 적어도 그날만큼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하나를 물려준 겁니다. 이번 추석에 한 가지만 계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마음에 남을 좋은 장면 하나 말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의 얼굴, 또 부엌에서 수고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장면, 그런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기억 하나가 먼 훗날, 어느 힘든 날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 들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게 솔직히 괴롭습니다. 어머니를 누가 모실지 병원비를 누가 낼지를 두고 형과 크게 다툰 뒤로 몇 년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형 얼굴만 보면 속이 끓어오릅니다. 제가 아직 용서를 못한 걸까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야곱가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죠. 이 질문은 바로 그 형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용서에 실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원래

모아 보내다. 손에서 풀어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도 이 단어가 씁니다. 빈 문서를 꼭 쥐고 있다가 손을 펴서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피에미,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형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받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셨다면 형 얼굴 앞에서 속이 끓는 것은 상처가 아직 아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죠.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을 끌어안고 나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명절마다 다시 올라오는 그 마음을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놓아보내시면 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쥐었던 손을 다시 펴는 일을 되풀이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하듯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도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꼭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인 거죠. 형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그 목까지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를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흥미로워요. 에서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자 야곱은 정중히 사양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훗날 에서는 아예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두 형제는 끝내 한 동네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줄을 남겨두죠.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따로 살았지만 아버지 장례 앞에서는 나란히 함께했던 거죠. 이 화해가 꼭 예전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꼭 함께 서야 할 자리에 함께 서는 것, 그것도 성경이 보여주는 화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번 명절에는 목표를 조금 낮추십시오. 이번 추석의 목표를 형과 단판 짓기 뭐 이런 거 아니라 싸우지 않고 밥 한 끼 먹기 이렇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돈 이야기, 어머니 모시는 이야기는 명절 밥상에서 꺼내지 않는 걸로 하십시오. 온 식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는 누구도 물러서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할 말이 있으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따로 잡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세우고 짧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형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야곱도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야곱의 노력보다 분이엘의 밤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먼저 서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형제의 얼굴도 새롭게 보게 해 주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하실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다르게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추석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만큼 이 한가위 추석 명절은 온 민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고 마음의 풍성함을 주고 뭔가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복된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들어서 참 이렇게 오히려 많이 변질돼가지고 부담이고 어떤 때는 막 분란의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명절에 오랜만에 모였다가 막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뭐 막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이 한가위 명절이 정말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때, 서로를 축복하는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때, 그래서 가문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와찬미 사실은 얼굴 이야기로 꽉 채웠네요. 야곱은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고 아침에 형의 얼굴을 봤습니다. 알료샤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좋은 기억 하나를 부탁했죠. 이번 주 먼 길을 오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가는 걸음마다 안전하기 바라고요. 근데 이번 명절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다려줄 얼굴이 없는 명절은 유난히 길게 느껴지지요. 그분들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축복하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도 그 단어 파님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제 뭐 예배당 가실 시간이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고 다음 주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이렇게 오늘 마칩니다. 차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할 텐데 조금 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꺼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답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읽어 헤어진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헤어진 일주일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날 시간은 있으면서 주님 만나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힘차게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8년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 요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0: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1: 그러나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오래 지어지되 자신이 지나면 니느웨가 흩어지리라 하였더니
0: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1: 그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0: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1: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늘 위에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소로를 향해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0: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청년회를 지도할 때 기억에 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참 착하고 성실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부탁을 해도 늘 순종하는 정말 착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나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자를 보내면 좀 오타가 잦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새해에 대해서 새해 모두 하늘 복 많이 받고 모두들 건강하자 그러면 그 자매가 이제 답이 오는데 이렇게, 예 목사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미음을 자꾸 빠뜨려요. 수련회 행사 끝나고 다들 수고했다 그러면 또 답이 와요. 그래 목사 니도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좀 걱정되는 자매인데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 어떻습니까? 부민교회 여러분 좋습니까? 좋으세요? 예, 좋으니까 다니시는 거죠. 혹 안 좋은 분은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다니십시오. 좋아질 때까지. 예.

부민교회 정말 좋습니다. 저도 참 좋은데, 다 좋은데 제가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게 뭔가 진단해보면 다 좋은데 하나 좀 약한 게 전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 여기 우리가 좀 약하지 않, 물론 전도팀은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부터 보시는 대로 한 주간 동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한 달 뒤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요나서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제가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저 죄 많은 백성들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안 갑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갔다 오신 분이. 스페인이 자기 가본 곳 중에 제일 좋대요. 정말 좋대요.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인 나라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은 다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지 않죠. 제일 빠른 괴속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오히려 더 빨리 니느웨 땅에 상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느웨가 요나가 토하여지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네, 두 가지를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가 명한 바를, 명령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라 그래서 첫 번째도 있단 말이죠. 요나서 1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조금 전에 명한대로 선포하라와 지금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온유하게 부탁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겁니까? 명령이에요.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세 구절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여러분 부득불할 일이라 이거 우리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NIV 영어 성경 보시는 분 있죠? 보십시오. Be compelled to 돼 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는 아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I have to study hard 하면 뭡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have to가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강한 의미의 단어가 조동사 must예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저 compelled라는 단어는 must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게 부득불이라는 단어예요. 훨씬 강력하죠. 가령 이런 거예요. 저는 군생활 2년 2개월 중에 1년은 조교를 하고 나머지 1년 2개월을 CP에서 근무를 했어요. CP는 뭐냐면 커맨드 포스트라 그래서 지휘 동제실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부대 제일 높은 지휘관의 비서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서병으로 근무를 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주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 지휘관이 원스타거든요. 준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부대 순시를 하면 그 밑에 영관급 대대장, 중대장 쫙 따라 이제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면 그 원스타가 지나가면서 심기운 나무 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 나무들이 상태가 영 시원찮네. 이러면 그 다음날 돼 있으면 나무 다 뽑혀 있습니다. 군대는 그래요. 그게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중대장이 뭐 내가 보니까 나무 아직 괜찮은데 상태? 필요 없습니다. 군대는 그냥 이거 뽑으라면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원스타, 투스타, 뭐 포스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기도 좀 해보고요.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반응은 무조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동성애 문제요. 뭐 가타부터 말 많습니다. 아, 뭐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뭐 인권도 있고 우리가 한번 경청해보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이렇게 강권적으로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고 또 바울처럼 부득불,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도라고 선교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과 10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되고 완전히 열세 수세에 몰립니다. 그의 아람 왕의 전략이 뭐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싸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방금 제가 답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였죠?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름을 세멜의 이름을 따서 세메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고립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이 시장 갈 수 있습니까? 식량을 구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죠. 완전히 며칠 고립돼 보십시오. 아람왕이 노린 게 뭐예요? 아사예요. 굶어서 죽이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를 가진 아들을 가진 두 여자가 나타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말해요. 이봐, 우리 아들은 또 낳으면 되잖아. 우리가 죽으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아들들이라도 삶아서 먹읍시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들을 삶아 먹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좀 더 통통하니까 당신 아들 먼저 먹고 그리고 내일 우리 아들 먹자 합의를 해요. 실제 아들 먼저 삶습니다. 두 여인이 아들을 먹어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애 또 낳으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아들을 잡아먹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한쪽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아들을 못 내놓겠거든요.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을 내놓고 죽였던 삶아 먹었던 그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화가 나요. 따져요. 따져도 안 돼요. 어디로 가냐?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아요. 왕이시여, 이 여자가 이러이러해서 제 아들만 죽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여자 징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울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뭐죠? 어쩌다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비참한 지경에 옷을 찢어버려요. 그 광경을 그 사마리아 성읍 어귀에서 문둥병자 네 사람이 다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복의 친구들,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도 못 먹어 죽을 건데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이라도 하면 그들이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빵이라도 좀 달라고 해. 실컷 먹고 죽을 거 아니냐.

그 문동병장 네 사람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갑니다. 걸어가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아람 군대의 귀에 하나님이 효과음을 들리게 하셔서 네 사람이 발자국 걸어가는 소리를 마치 백만 대군의 말과 병거가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무슨 지진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끼고 겁이 나서 다 주둔지를 철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네 명의 문둥병자가 아람에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는 다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풍부한 식량과 은과 금과 의복만 있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일단은 음식을 먹습니다. CF에도 나오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 먹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냥 질릴 정도로 먹습니다. 그리고 막 금도 챙겨요. 의복도 챙겨요. 근데 그때 그 문둥병자 4명 중에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마디 합니다. 이복의 친구들, 우리만 이러고 있어서 되겠나? 우리만 이러고 있어도 되겠어? 우리나라 동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만 먹어서 되겠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7장 9절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꾸나. 여러분, 저기 아름다운 소식은 뭐죠? 이 아람에 군대가 다 철수하고 이렇게 먹을 게 많다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만 이거 먹고 누리고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 가책이 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내 불신 가족, 내 친구, 내 눈에 밟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 입구에다가 성도님들 교회 딱 들어오는 입구에 오늘도 또 혼자 오셨습니까? 붙여놓대요. 워딩이 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붙여놓을까요? 그럼 아마 어떤 분들은 왜 교인들한테 부담 주냐고, 제 옆에 성낙교회 가고 한국교회 가고 동부교회 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좀 부담을 가져야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죠. 여러분, 저거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아들이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서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 구원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우여곡절 끝에 가장 빠른 큰 물고기 괴속선을 타고 요나가 니느웨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왜? 지금 저 면적이 니누의 땅이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만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뭐죠? 억지로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들고 그냥 뭐 찌라시 뿌리듯이 그냥 하나님 됐죠?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5절 보세요. 5절에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누의 땅에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왕이 심지어 짐승들 가축들에게도 배옷을 입히고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대충 했는데요.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끝냈는데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영혼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시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을 보냅니다. 저쪽 골목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 제자들이 아니 주인이 뭐라 그러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당연히 당신들 뭐요? 그래요. 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순순히 풀어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뭘 보여주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명령만 하셔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은 오히려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예, 특별히 전도할 때 전파하다 전도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도팀이 매일 차 앞에서 전도지와 또 커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몇 차례 1년에 기독교 동아리팀에서 동아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서 샌드위치 전도지와 함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안 계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요즘 시대에 뭐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돼. 저게 효과가 있어.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될까 싶어도 일단 전도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뭐가 실패죠?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뭐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참 똑똑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교단의 인물이죠. 말씀교회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전도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년 전에 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김두식 목사님은 가까운 영주동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에 담임하실 때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매년 1년 한 번씩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그 2006년 그 해도 청년들 55명을 데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자리에 앉은 청년들이 좀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 그러고 이제 봤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TV 많이 나온 분인데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세 박사 윤무부 교수님 아세요?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셨죠. 이분은 최근에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뭐 동물 프로그램에 자주 나온 분이에요. 윤무부 박사님. 이분이 한 청년 옆에 같이 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그래서 청년들이 웅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목사님은, 김두진 목사님은 어딜 가나 다 전도하는 분이라서, 아, 이 교수님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옆에 앉은 청년과 자리를 바꿨어요. 가서 앉아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TV에서 봤는데 저는 목회하는 김두식 목사라고 합니다. 교수님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윤무부 교수님이 더 말이 많은 분이거든요. 딱 말을 자르고 아이고 그래 목사님, 목사님 새를 좀 아십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새가 몇백만 종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비행시간 3시간이거든요. 3시간 동안 새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가 빨려가지고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내가 졌다 목사님, 내가 졌다. 그리고 이제 단기선교 2주 동안 울란바토르에서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2주 마치고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오는데 그 비행기에 또 윤무부 교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 옆에 앉은 청년과 또 자리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또 옆에 가서 아 교수님 어떻게 우리 청년들하고 일정이 똑같았네요 하면서 교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윤 교수님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또 일정이 같네요. 그래 몽골에서 새는 좀 많이 보셨습니까? 하면서 내가 2주 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또 새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그 전도는 어명이다 책에서 이 얘기 읽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윤무부 교수님처럼 거의 뭐 좋게 말해서 새에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새에 조류에 미친 분들은요 입만 열면 새 이야기가 삐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천이래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게 여러분 사실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이,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분 하나도 안 나쁘시죠?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에 미친 사람 맞습니까? 네. 2층에는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에 미친 분들 맞으세요? 네. 아니, 찬양은 하시잖아요. 뭐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단 말이 내가 예수에 미쳤단 말 아니에요. 예수에 완전히 침전된 인생이란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윤무부 교수님처럼 입만 열면 예수가 삐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한 번씩 막 생각 좀 노란색으로 삐삐 막 진동해요. 저거 여러분 받아보셨죠? 실종 경보 문자예요. 어떤 분들은 저게 막 귀찮으니까 설정에 안 오게 하는 설정도 있대요. 저는 그러진 않는데 솔직히 저한테도 저게 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내 가족 아니고 내 아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실제 저게 행안부에서 발송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저걸 발송한 후에 4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확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얼마 전에 구미에서 뉴스를 보니까 4시간 되지. 요즘에 여러분 치매 어르신들이 길 잃고 헤매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거 문자를 받고 인상착의 뭐 빨간 점퍼 모자 쓴 분 혹시 내 주변에 여기 우리 동네인데 이렇게 보는 분들 때문에 찾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새생명축제 초청장 두 장씩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여분 1층 3층에 놔뒀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 안 계시겠지만 아이고 뭐 나하고 별 관계는 교회 행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 가족 있지 않나요? 내 사랑하는 관계된 친구 중에 아직 교회 발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분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애를 쓰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실종 문자 받고 조금만 내 주변 살펴보면 찾을 수 있듯이 여러분 이거

그리고 주변에 눈 돌려보십시오. 언제까지 혼자 교회 오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혹 전도했다가 거절당해서 두려움 때문에 전도 못하시는 분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거 들고 가셔서 여러분이 가는 식당에 밥 먹고 의자에 놔두고라도 오십시오. 누군가는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는 이거 보고 혹시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분에게 생명의 티켓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하자고요. 그래서 새생명축제 한 달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쏟으시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남은 한 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드리는데 동참하는 우리 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불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십니다. 명령이라 하십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하십니다. 50년, 60년 교회 다녔지만 혼자 다닌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랍니다.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아름다운 소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남은 한 달, 이 초청창 뿌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데 동참하는 우리 부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손뼉치며 결단하며 찬송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요긴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 사업장, 직장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암과 질병과 또 수술로의 회복 중인 모든 성도들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되 앉고 일었을 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총기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불신 가족들 가운데도 홀로 금보다 귀한 믿음 지켜내는 성도들이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사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임을 확신하고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늦지 않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영혼 구원은.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며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일에 애써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256-6300 256-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T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